몸에 맞는 온도도 좀 챙겨가면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지혜 한번 발휘해 볼까요? 7월 5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곡입니다. 첸토네 디 소나타 MS 번호 112 가운데 4번 A장조 길샤메 바이올린 웨란저쇼의 기타 연주입니다.

다가니니의 첸토네 디 소나타 MS번호 112 중에서 4번 A장조를 기우샴의 바이올린 웨란절쇼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가니니 작품 목록을 정리한 모레티라는 사람과 소렌토라는 분의 MS 첫 글자를 딴 MS번호 112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18곡을 담은 MS번호 112 중에서 4번을 들었습니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의 명인이기도 했지만 또 기타에도 그렇게 재능이 있고 또 사랑하는 악기여서 이렇게 바이올린과 기타 듀오 연주곡을 여럿 남겼습니다. 바이올린의 뾰족함, 날카로움, 치밀함을 기타에 소리가 아주 푸근하게 감싸주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곡을 지었어요. 세숫물, 차가움물, 더운물 어떤 거 사용하시느냐 여쭈었는데 저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차가운 물로 끝납니다. 파가니니처럼.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 힘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시니의 세레나타 E플랫 장조 듣겠습니다. 벨기에 첼리스트입니다. 루엘 디엘 디앙스라는 첼리스트가 창단한 실내악단 앙상블 엑스플로라시옹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로시니 세레나타 E플랫 장조, 루엘 디엘 티앙스가 이끄는 앙상블 엑스플로라시옹의 연주였습니다. 3729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쌍둥이들 데리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가요. 집에는 34개월 첫째도 있어서 우리 큰애가 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긴장됩니다. 이제 새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저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아, 쌍둥이를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집에는 34개월 첫째. 아, 이제 서너 살 돼가지고 말 통하고 이제 큰 형님이 되는 첫째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바글바글 할 때는 집에 식구들이 좀 여럿 있어서 손이 많아야 아이들 양육하기가 참 좀 수월해질 텐데 어떤 형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 기를 때 저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저 한참 힘들 때 그때가 좋아. 그러면 와, 무슨 얘기야? 진짜? 그랬는데 진짜.

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힘내실 거고요. 행복하실 거예요. 3729 쓰는 분께 쌍둥이시니까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날드 안의 곡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쇼팽을 향한 오마주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글쎄 제목이 이래요. 쇼팽의 꿈꾸는 듯한 그림자 속에서 레이날드 안의 쇼팽을 향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모두 10개 짧은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집 첫 번째 왈츠 프리미어 왈츠라는 곡 중에서 다섯 번째 곡을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레이날드 안의 참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은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와르테 바이올린 그리고 탕기드 윌리안구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프랑스 분위기 물씬물씬합니다. 발리니스트 테오템 랑글로아 드 스바르트와 피아니스트 탕기드 빌리앙구르의 연주로 레이날드 안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레이날드 안의 첫 번째 왈츠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쇼팽의 꿈꾸는 듯한 그림자 속에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이렇게 두 곡 들으니까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살롱 음악회 한순간인가 싶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번엔 까뮤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이에요. 발리니스트 김봄소리 그리고 지안카를로 구에레로가 지휘하는 NFM 브로츠와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김보험 소리의 바이올린, 지안 카를로 구에레로가 지휘하는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의 연주로 까뮈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요 오늘은요. 주 후반부에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714년 7월 2일 18세기 오페라의 개혁가 글루기 태어났습니다. 기교 위주의 이탈리아 오페라의 반기를 들고 음악과 극이 조화를 이루는 오페라를 추구했던 글루크.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선율을 앞세운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알체스테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778년 7월 3일 파리에서는 모차르트의 어머니 안나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여행에 동행했던 어머니는 겨울을 보내며 건강이 악화됐고요. 모차르트가 홀로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습니다. 타지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를 작곡했고요. 이 곡은 그가 처음으로 쓴 단조 조성의 피아노 소나타로 남았습니다. 1992년 7월 4일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비아졸라가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건네준 반도네온을 연주하며 탱고를 접했던 비아졸라. 탱고와 클래식 음악을 접목시킨 독자적인 양식을 선보이면서 탱고의 세계화를 주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79년 7월 5일 20세기 초 챔발로 연주를 통해 원전 연주의 부활을 알린 연주자 반다 란도프스카가 태어났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챔발로 연주로 전향한 그녀는 1933년 세계 최초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챔발로로 녹음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한 반다 란도프스카의 연주 궁금하시죠?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첫 번째 곡 아리아, 오늘 그녀의 1933년 녹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3막 오르페오의 아리아입니다. 에우리디체 없이 어찌 살까?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의 음성, 디에고 파솔리스가 이끄는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오르페오의 아리아였습니다. 에우리디체 없이 어찌 살까. 카운터 테너 필립 자르슈케 음성, 디에고 파솔리스가 이끄는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정말 귀한 음원이었습니다. 원전 연주라는 개념이 없던 그 시절 1933년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합시코드로 처음으로 연주한 연주자, 이분이 여성이어서 더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데요. 반다 란돕스카의 연주로 아리아를 들으셨습니다. 달력 속의 클래식, 이번에는 피아졸라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모차르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듣겠습니다. 반도네온 솔로의 아스토르 피아졸라이고요. 곡은 세바스티안 피아나의 슬픔의 밀론가, 밀론가 트리스테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단조 조성으로 지은 그의 첫 번째 단조 조성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퀘엘 310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콘 에스프레시오네 프리드리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이 많지만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2악장을 프리드리 굴다만큼 또 이렇게 이 감성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퀘를 31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콘 에스프레시오네 프리드리 굴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세바스티안 피아나의 밀롱가 트리스테 슬픔의 밀롱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반도네온 솔로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클로드 최의 Love is just a dream, 사랑은 꿈과 같은 거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1177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기념일이에요. 34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고 있네요. 사랑이란 말은 언제나 들어도 가슴 뭉클하게 함에 Love is just a dream 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6월 되세요. 6월에 사연을 주셨는데 7월에 전하게 됐습니다. 결혼 34주년 잘 축하하셨죠? 앞으로도 쭉쭉 행복하시길 1177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브루크너의 추억 에린 네룽, 브루크너 작품 번호 117,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저가 갖고 있던 브루크너의 어떤 어려움을 단번에 깨준 브루크너에게 이런 감성이 있구나를 정말 잘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곡이었어요. 자,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 또 사연 생각나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또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커피도 드립니다. 자, 이번엔 3110 쓰시는 분. 남편과 함께 경주 1박하고 보문단지 산책길 거닐며 조용히 바람에 흩날리는 가로수 나뭇잎 보면서 참 오랜만에 가정음악에서 듣고 싶은 곡을 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산책 흩날리는 나뭇잎 다 너무 좋네요. 그때 이 곡이 생각나셨군요. 슈베르트 세레나데. 이것과 함께 오늘 아침 들으실 수 있다면 더 행복하시길 3110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도시번호 957-4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하고요. 슈베르트의 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2악장과 4악장입니다.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실 텐데요. 부쉬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슈베르트의 감성에 좀 푹 빠져보는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57-4, 이안 보스트리치, 그리고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파파노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으셨습니다. 아돌프 부쉬의 이름을 딴 트리오, 부쉬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아돌프 부쉬가 실제로 연주했던 과다니니를 사용하는 그런 첼리스트가 몸담고 있는 부쉬 트리오인데, 이 연주, 이 녹음에서 그 과다니니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동시대 최고의 트리오라고 극찬받고 있는 트리오, 보쉬 트리오의 연주로 오늘 슈베르트를 들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에서 악기 제작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한 자크 마르땡 오테테르의 오보에 모음곡 2번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에서는 악기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악가가 악기 제작을 병행하거나 음악가 집안에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악기? 내가 한번 만들어보지 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프랑스의 쇠드빌, 필리도르, 그리고 오떼떼르 가문 등은 연주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악기 제작으로도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떼떼르 가문, 베르사유 궁정의 관악 합주단의 악기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숨을 불어넣는 구멍은 더 작게, 관의 길이는 더 좁게 해서 한층 가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악기를 개량한 것도 바로 이 오떼떼르 가문이었죠. 오떼떼르 집안의 음악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 자크 마르땡 오떼떼르였습니다. 1674년에 태어난 자크는 플루트과 오보에를 아주 능하게 연주했고요. 악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로마에 다녀온 유학파이기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후 자크 마르땡은 프랑스 궁정에서 오보에와 플루트 연주자로도 활동했고요. 악단에서 연주하면서 동시에 악기 제작도 병행해 나갔습니다. 음역에 따라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이의 플루트를 만들었고 궁정 무도에서 자주 사용됐던 위제트도 직접 제작했죠. 특히 그는 자신이 만든 악기에 닷 모양 그림을 사인처럼 새겨 넣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새로 만든 악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주 기법도 고안해내서 책으로 출판까지 했습니다. 이야, 뭐 이 정도면 대단한 분이죠. 1707년에 나온 가로 플루트의 원리, 1719년에 발행된 가로 플루트의 연주 실제, 이런 책은 당시 음악가들이 교과서처럼 읽고 공부했던 교재였습니다. 18세기 작곡가이자 악기 연주자, 또 악기 제작자로까지 활약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보였던 프랑스 음악가 자크 마르땡 오떼떼르.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오보에를 위한 모음곡 2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떼떼르가 제작한 18세기 악기를 그대로 재현한 오보에를 사용한 연주고요. 오보에는 파울 돔브레흐트, 비올의 빌란트 쿠이켄, 합시코드의 로베르트 코넨이 함께 할 텐데요. 이 모음곡 가운데 오늘 세 곡 만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 프렐루드, 여섯 번째 곡 론도, 일곱 번째 곡 지그 들어보시죠.

자크 마르땡 오테테르의 오보에를 위한 모음곡 2번 중에서 3곡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곡 프렐루드와 여섯 번째 곡 론도, 일곱 번째 곡 지그였습니다. 연주에 파울 돔브레흐트의 오보, 빌란트 쿠이켄의 비올, 로베르트 코넨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히든 클래식,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자크 오테테르를 만나보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0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저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어린 선수들에게 더 많이 걸어라, 그래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축구를 잘하려면 더 많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메시는 오히려 템포를 늦추고 주변을 살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죠. 물론 언제 걸어야 하고 언제 힘껏 뛰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아무나 따라하기 힘든 메시의 특별한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뛰지 않고 걷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비단 축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무조건 서둘기보단 잠시 걸으면서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더 많이 걸으라고 안단테였을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메시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39세라는데 어린 선수들을 능가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축구의 신 메시처럼 언제 걷고 언제 뛸지를 잘 분별하면서 슬기롭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으로 꼬리물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90년대 피아니스트 백건우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스크리아빈 피아노 작품집을 함께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주요 음반상을 휩쓴 백건우의 또 다른 대표작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961년 15살 중학생이었던 백건우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부산, 도쿄, 하와이,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뉴욕까지 가는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요. 백건우가 향한 곳은 그의 생애 첫 번째 국제 무대, 드미트리 미트로플로스 콩쿠르였습니다. 당시 지정곡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독학에 가깝게 음악을 익혀온 15살 소년에게 프로코피예프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작곡가였지요.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백건우는 그 무대에서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눈에 들었고 장학금과 함께 줄리아드 음악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1990년대 백건우는 다시 그 곡을 꺼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께끼 같았던 그 음악을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992년 낙소스를 통해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두 장의 음반으로 발표했고 이 음반은 프랑스 디아파종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토니 피트가 지휘하고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그 음반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의 첫 번째 음반으로 들어볼게요. 백건우는 이 음반에서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견고한 구조를 굵직한 음향과 단단한 터치로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거기에 더해 작품 곳곳에 숨어있는 서정성과 유머까지 놓치지 않으며 작곡가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생동감 있게 전하지요. 백건우는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이 인생의 고통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도 인류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한 적 있는데요. 그 음악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백건우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집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주제와 변주. 백건우의 피아노, 안토니 피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주제와 변주 감상하셨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로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감상했고요. 이번에는 같은 작곡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장한나의 음반 프로코피에프 준비했습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 두 번째로 감상할 음반은 2003년 EMI 클래식스에서 발매된 장한나의 네 번째 음반 프로코피에프입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음반으로 프로코피에프 서거 50주기에 맞춰 발표되었었죠. 이 음반에는 프로코피에프 말년의 대표작 심포니아 콘체르탄테와 첼로 소나타가 실려 있습니다. 첼로 소나타에서는 지휘자 파파노가 직접 피아노를 맡았습니다. 긴 망명 생활 끝에 돌아온 조국에서 정부의 검열과 탄압 속에 여생을 보냈던 작곡가의 담담한 자기 고백으로도 읽히는 작품들입니다. 풍자와 해학, 위풍당당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프로코피에프 특유의 음악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장한나의 스승인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자신과 절친했던 로스트로포비치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들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는 로스트로포비치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완성됐죠. 이 작품은 극단적인 고음역과 방대한 카덴차, 오케스트라와 쉴 새 없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방대한 규모 때문에 첼로 레퍼토리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만큼 첼로의 다양한 음색과 기교를 효과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로스트로포비치는 이 곡을 특히 아끼며 평생 무대에서 즐겨 연주했는데요. 장한나는 스승에게서 작품의 정신적 배경을 직접 들은 것이 곡 해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음반은 발표 당시 유럽 주요 음악지에서 최고의 앨범으로 호평받았고 독일 에코 클래식상 올해 최고의 협주곡 음반에도 선정됐는데요. 시원한 활놀림으로 작품의 팽팽한 긴장감과 강렬한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첼로 명장 장한나의 연주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2단조 그 가운데 1악장 안단테 3악장 안단테 콘 모토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그중 1악장 안단테, 3악장 안단테 콘 모토,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2장조 커크패트릭 번호 380 들어보시죠. 원재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예전에 꿈틀단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환경단체에서 모집했던 이 단체의 목적은 비 온 뒤에 다시 흙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렁이들을 구출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지렁이 구조대죠. 그런가 하면 꿈틀단 못지않게 이름이 독특한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요. 이름이 계단 부셔 아니고요. 계단 뿌셔 클럽입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이들처럼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돕는 단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세상이 바뀌는 건 이런 이들 덕분은 아닐까요? 비 온 뒤에 지렁이를 옮기고 경사로의 유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어쩌면 남들은 잘 볼 수 없거나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한 번 더 시간 내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첫 곡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입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말러 취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고띠의 카피송의 첼로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꿈틀단과 계단 뿌셔 클럽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꿈틀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떤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단체에 뭐 가입한 것도 아닌데 괜히 지렁이가 신경 쓰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뭇가지를 찾아서 촉촉한 흙 위에 옮겨주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이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제 조금은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지렁이를 보면 꿈틀단이 떠오르고 높은 계단을 보면 계단 뿌셔클럽이 떠오르고 하는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 따뜻한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다짐하면서 일요일에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되고요. KBS 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느 때 듣고 싶다 이렇게 날짜와 함께 또는 시간대와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이든의 곡인데요.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과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지 카머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과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라멘 도이치 체인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전해드릴게요. 베버는 클라리넷 협주곡을 두 곡 작곡했는데요. 정확히는 콘체르티노, 그러니까 작은 형태의 콘체르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라리넷 협주곡 1번과 2번을 남겼습니다. 모두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하인리히 베르만을 위해서 작곡했고요. 초연 역시 하인리히 베르만이 했다고 해요. 왜 음악가들의 그 작품들이 누구에게 헌정되거나 어느 음악가에게 초연을 이제 부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막상 너무 어려워서 막 연주하지 못하겠다 후에 막 그렇게 연주자들에게 혹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를 대상으로 작곡한 작품이어서 아주 당시에도 멋지게 연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 73번 가운데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그리고 기교적인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드레스 오텐사머의 클라리넷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앞스탄조 작품 73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3악장 론도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사머의 클라리넷과 마리시안 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파테티크, 이 작품은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명곡에 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하나죠. 비창, 비장하고 슬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던 20대 청년 시절의 고뇌를 담은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다른 뭐 교향곡, 우리가 잘 아는 운명 이런 작품들은 사실 베토벤 스스로 제목을 지은 게 아니라 후에 이제 출판업자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목이 정해졌다면 이 작품만큼은 베토벤 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곡을 2악장과 3악장, 그러니까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곡은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비교해볼 편곡곡은 재즈와 또 쿠바의 라틴 리듬이 더해져서 뭔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재탄생하는 클라츠 브라더스의 편곡으로 파테티크 2와 파테티크 3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을 원곡과 편곡 사이에서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원곡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와 3악장 론도 알레그로는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클라츠 브라더스가 편곡한 파테티크 2와 파테티크 3,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한 공연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클라츠 브라더스 저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야외 공연장에서 클라츠 브라더스의 연주를 직접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곡을 만져도 항상 그들 특유의 느낌으로 편곡해내는 정말 매력 가득한 크로스오버 그룹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 KBS 클래식 FM 즐겨듣는 뭐 애청자들, 특히 저녁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에 그 가사를 입혀서 노래한 인테르루디오, 이탈리아의 음유시인인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노래한 곡인데요. 사랑을 잃어가는 상실감, 쓸쓸함이 뚝뚝 묻어나는 곡입니다. 이 곡 함께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에 2악장에 또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든 곡이죠. 인테루디오 들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낮 시간 맞고요. 생생클래식 맞는데 벌써 저녁 무드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소영님께서 와 황덕호쌤 안녕하세요. 주말쌤 그 오랜만에 왔더니 주말 낮에도 황덕호쌤이 있네요. 몇 년째 잘 숨어있는 재즈수첩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일요일 저녁이 빨리 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일요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덕호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그래서 여름막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릴 곡은 명작곡가 작사가 콤비였죠. 리처드 로저스와 로렌즈 하트가 1925년에 쓴 곡 맨하튼입니다. 이 곡은 두 사람을 처음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버라이어티 쇼 게릭 게이어티스에서 맨 처음 소개된 곡인데요. 맨하탄 빈민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가난한 젊은 부부가 여름 휴가철에 텅 빈 맨하탄을 여행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신혼부부는 비록 멋진 곳으로 여름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1920년대 남루한 맨하탄의 곳곳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유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의 후덥지근한 지하철, 요란한 손수레 소음으로 가득 찬 모트거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래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맨하탄 지하철에 반한답니다. 귀여운 손수레가 살랑살랑 지나가는 7월의 모트거리를 그 어느 거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곡은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가사의 내용처럼 밝고 유머있게 부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블러썸 디어리는 독특하게 느린 발라드로 이 곡을 녹음했는데요. 맨하탄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러썸 디어리가 노래하고 연주한 맨하탄입니다.

블러썸 디어리가 부른 맨해튼이었습니다. 노래와 피아노 연주의 블러썸 디어리, 그리고 먼델로의 기타,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에드 딕펜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작곡가 해리 워런과 작사가 엘 듀빈이 쓴 1936년 노래 Summer Night입니다. Summer Night, 여름밤 하면 낭만적이고 다소 신나는 분위기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곡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곡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의 아픈 마음을 그린 곡인데요. 그래서 노래 속의 여주인공은 여름밤에 별빛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Summer Night은 오늘날 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여기에는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의 1963년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일스 이후에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곡의 매력에 눈을 뜬 셈인데요. 그 가운데서 피아니스트 키스 제렛의 연주는 단연 뛰어납니다. 그의 피아노 소리는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여름밤의 별빛처럼 아름답게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Summer Night, 키스 제렛 트리오의 연주인데요. 피아노의 키스 제렛, 베이스의 게리 피콕, 드럼의 잭 디조넷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나른한 한낮의 기운을 느껴봤는데 이어서 좀 정신 번쩍 드는 뮤지컬 넘버를 준비했습니다.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남녀 주인공의 듀엣이죠. 투나잇.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1926년 뮤지컬 매치의 삽입곡인 어빙 벌린의 블루 스카이스, 보컬 앙상블 찬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빙 벌린의 블루 스카이즈였습니다. 보컬 앙상블 찬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번스타인의 투나잇이었습니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곡이었어요.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 그리고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로버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미하일 산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감상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미하일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까미유 생상스의 발린 소나타 1번 D단조 작품 7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2악장 아다지오 이어드리겠습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악장이 전반부, 3, 4악장이 후반부로 나눠진 곡입니다. 오늘 전반부 감상하시죠. 장자크 칸타로우의 바이올린과 작 루비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 발린 소나타 1번 디단조 작품 7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2악장 아다지오 였습니다. 장자크 칸트로비의 바이올린과 자크 루비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생생 클래식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저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주목할 만한 대작이 발매됐습니다. 조르디 사발의 지휘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전곡이 발표됐는데요. 바흐 작품 번호 245죠. 전곡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첫 번째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 번호 956, 퀴켄 4중주단, 그리고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도메니코 치마로서의 클라리넷 협주곡, 안드레아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은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인중앙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대작이죠. 현악 5중주 도시번호 956 준비했습니다. 보통 현악 5중주 그러면은 현악 4중주에 비올라를 추구하는 형태인데 일반적이죠. 하지만 보케리니와 또 슈베르트는 여기에 첼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음역이 더욱 풍성해지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 번호 956, 퀴켄 4중주단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번호 956, 퀴켄 4중주단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프레데릭 쇼팽의 연습곡 C샵 단조 작품번호 25-7 스페아투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연습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25의 7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실황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주목할 만한 음반입니다. 음반이 아니라 책인데요. 내지 해설서 조리디사벌이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책 같은 그런 내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순환 곡의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더러 연주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순환 곡 바흐 작품 245를 조르디 사발의 이제 연주로 감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울림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뭐 인공 잔향을 쓰질 않고 당연히 이제 성당에서 레코딩을 했는데요. 이

2024년 3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칼도나에 있는 산 비센스 성당에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잔향을 담아내서 소편성 악기들의 섬세한 결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합창의 풍부한 울림 그리고 아리아의 아름다움을 또렷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균형감 있는 그런 감각도 뛰어나고요. 이 맑고 부드러운 음색이 이런 장점들을 또 한층 부각시키고 있고 또 마지막 코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 조르디 사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볼 수 있는 시대악기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요한 순환곡 가운데는 뭐 단연코 들어보셔야 될 음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만 전해드립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제1부 에반길스 복음사가죠. 얀 페트리카, 소프라노 미리암 포여징어, 카운터 테너 라파엘 레페, 테너 페란 미트얀스, 그리고 베이스 마티아스 윙클러, 그리고 바리톤 크리스토프 필러, 조르디 사발이 주의하는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가운데 제1부 복음사가 얀 페트리카 그리고 소프라노 미리안 포여징어 카운터 테너 라파엘 레페 그리고 테너 페란 미티안스 베이스 마티아스 빈클러 그리고 바리톤 크리스토프 필러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다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화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내년에 기획을 해서 전곡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토마스 알비노니의 작품 오보와 현과 콘티노를 위한 12개의 협주곡 가운데 작품 번호 7-3 하인슈 홀리거의 오보 이무지치가 함께합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오보와 현우가 콘티노를 위한 12개의 협주곡 가운데 작품 번호 7의 3,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특별하고 모든 사건이 처음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쉽게 설레고 금세 놀라고 때로는 깊이 상처받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만큼 크게 기뻐하거나 놀라는 일은 줄어든다. 대신 크게 실망하는 일도 함께 줄어든다. 기대를 잃어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기쁨과 놀라움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일도 함께 줄어드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쁨과 놀라움이 그대로인 대신 실망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쁨과 놀라움은 줄어들지만 실망도 함께 줄어드는 삶. 아니면 기쁨과 놀라움은 끝까지 생생하지만 실망 또한 끝없이 되풀이되는 삶. 우리는 어느 쪽에 마음을 더 기울이게 될까요?

롤프 레블란 힘 투 홉, 희망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시크릿 가든이 함께 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가끔은 망각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슬픈 일, 실망스러운 것들은 물론이고 또 기쁘고 행복했던 것들도 서서히 옅어지고 흐려져야 또 다른 걸 마음에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까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한 시간 편안한 음악들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우겠습니다. 20세기 초 빈 오페레타 작곡가 오스카 슈트라우스의 곡을 준비했어요. 주댐마 당신을 사랑해. 소프라노 아릴린 오저의 목소리,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여성 작곡가죠. 캐리 제이콥스 본드의 A Perfect Day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토머스 알렌의 목소리,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오스카 스트라우스의 주댐머, 소프라노 아를린 오조의 노래, 달튼 발두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 한 곡을 준비했어요. 쾌일 번호 538번. 아, 상냥한 별들아, 만일 하늘이. 아, 세인치엘 위니니 스텔레 들려드리죠.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목소리고요. 레오폴드 하거가 지휘한 살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 아 상냥한 별들아 만일 하늘이 쾌활 번호 538번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불렀고요. 레오폴드 하거가 지휘한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선율에 가사를 붙였죠. 내작은 엘베강의 숨은, 마이네 클라인의 일베 슐로이네 들으셨습니다. 테너 다니엘 베흘의 목소리였고요. 슈나이더 트리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가운데서 두 곡을 골랐습니다. 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중에서 오 루체디 게스타니마, 오 내 영혼의 빛, 루센 스웬슨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오페라 알바 공작 중에서 이노세르바토 안젤로 카스토에벨, 정결하고 아름다운 천사, 테너 롤란도 비아존이 부릅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가운데서 아리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알바 공작 중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천사,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노래, 마르첼로 비오티가 지휘한 미넨 방송 교향악단이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는 오페라 샤모니엘 린다 중에서 오, 내 영혼의 빛, 소프라노 루센 스웬슨이 불렀고요. 니콜라 레시뇨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뮤지컬 넘버로 이어드리죠. 콜 포터의 뮤지컬 상류사회 중에서 True Love, 레베카 루커의 목소리입니다.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 역시 사랑도 인생도 타이밍이죠.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리처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서 Some Enchanted Evening, 어느 황홀한 저녁,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

독일 남부 슈바벤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 가운데 미델레 위델레가 있습니다. 위델레는 슈바벤 방언으로 살랑살랑 흔들흔들 같이 꼬리를 흔드는 움직임을 흉내낸 의태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표현, 노래 속에서 동물들이 모여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분위기를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민요는 1808년 독일 낭만주의 시인 아임폰 아르님과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엮은 민요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 가사가 처음 기록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르님과 브렌타노는 19세기 초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민요 수집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 민중의 삶과 언어 속에 독일 문화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사라져가던 민요를 찾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쳤죠. 두 사람이 채집한 민요 위델레 위델레의 가사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저 헛간 뒤에서 거지 한 명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이가 나팔을 불고 쥐들이 춤을 추고 고슴도치가 북을 치고 있네요. 꼬리가 달린 동물은 모두 이 결혼식에 와야 해요. 이 노래는 독일에서 거지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지의 결혼식에 꼬리를 가진 동물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익살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가난 속에서도 함께 웃고 즐기려는 독일 민중의 유머와 공동체 정신을 담은 민요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요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이 노래를 특정 계층을 조롱하는 노래라기보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유쾌하게 상상한 민중의 익살과 상상력이 담긴 노래로 보는 견해도 있죠. 현실이라면 가장 초라한 장치일 수 있지만 민요 속에서는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즐거운 축제가 되는 노래, 독일 민요 위델레 위델레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초라한 결혼식일지라도 노래 속에서는 가장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민요의 따뜻한 매력이겠죠. 거지의 결혼식에 꼬리를 흔드는 동물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독일 민요 위델레 위델레, 독일 남부 슈바벤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요였습니다. 이 곡 오늘 소프라노 루치아 포프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브람스가 수집하고 편곡한 독일 민요 한 곡을 전해드릴게요. 내 사랑 당신은 맨발로 나가지 마세요.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목소리고요. 루돌프 눈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브람스가 수집 편곡한 독일 미녀 파인슬립슨 두 조이스트 미엔니 힛 바푸스게인 내 사랑 당신은 맨발로 나가지 마세요 들으셨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목소리 루돌프 둔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제 일요일 끝음악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도나우디의 아름다운 얼굴 바기시마 샘피안짜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직으로 떨어지는 폭포 소리와 맞부딪힌다. 서슬푸른 칼처럼 무섭게 내리치는 소리를 소리로 되받아친다. 권다룡 시인의 득음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소리꾼은 득음을 위해서 폭포 소리에 자신의 소리로 맞부딪히고 그 소리를 되받아친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는 그렇게 서로 맞서는 것 같지만 그건 알고 보면 사람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닮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자연의 소리를 이기고 자신의 소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자연과 가장 어울리는 소리, 자연과 닮은 소리를 얻게 되는 것, 그걸 우리는 득음이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폭포와 맞부딪히던 소리꾼은 결국 폭포 같은 소리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겠죠. 최욱삼 작곡 구룡폭포를 찾아서 김동설의 대금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최욱삼 작곡 구룡폭포를 찾아서 김동선의 대금 연주로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권다룡 시인의 드금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폭포에서 소리를 연마하는 소리꾼의 이야기를 담은 시였는데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도 때로는 폭포처럼 우리 마음을 씻어줍니다. 때로는 고요한 냇물 같고 때로는 폭포 같은 우리 음악과 함께 7월의 일요일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북한의 계량악기 장세나무로 연주한 곡 준비했습니다. 최명천 작곡 계곡 함께 하시죠. 최영덕의 장세나무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보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계곡이라는 곡처럼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은 우리 땅 곳곳에 숨어있는 서늘한 계곡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산과 산이 이어지고 겹쳐져서 골짜기도 많은 곳이죠. 정선에서도 여름에 찾기 좋은 시원한 계곡 중 하나가 고병 계곡입니다. 민둥산 서쪽에 있는 이 계곡의 이름은 고병, 높은 병풍이 둘러친 듯하다는 뜻인데요. 산과 암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암벽뿐 아니라 울창한 숲이 함께 있어서 여름에도 아주 서늘한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이곳 계곡길은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는 약 3km 정도 됩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서늘한 숲과 차가운 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선 고병 계곡이죠. 정선의 계곡 중에서 또 한 곳, 정선군 북평면 한골 계곡으로 가볼까요? 한골 계곡에 들어오면 돌탑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탑에는 북평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탄광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평면으로 들어왔다가 탄광이 폐업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다시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골 계곡을 따라가는 숲길은 숨바오길이라고 불립니다. 숨 쉬듯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함께 걷는 길이지만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이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7월에 정선으로 가면 고병 계곡과 한골 계곡에서 울창한 숲 그늘을 걸으며 세찬 물소리와 함께 아주 서늘한 여름 한때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 가평은 높은 산, 깊은 골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봉산 경반 계곡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은 맑은 계곡이라고 합니다. 경반 계곡의 시작은 수락폭포입니다. 칼봉과 매봉 사이, 이 폭포에서 시작된 물이 계곡을 따라 5km 정도 내려오다가 가평천과 합류하고 북한강으로 흘러들죠. 이 경반이란 이름은 거울 같은 물이 넓은 반석 위로 흐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늘에서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맑은 물에 모습을 비추며 몸단장을 했다는 전설도 있죠. 경반 계곡 입구에는 백학동, 한석봉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가평 군수를 지낸 적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마을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계곡 상류에는 폐교된 경반 분교 건물과 터가 남아있고 지금 이곳은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970년대까지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떠났고 학교도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 폐교에 차려진 캠핑장은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맑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곡 위쪽에서 만날 수 있는 수락폭포는 높이가 33m나 되고 여름철에는 수량이 많아 그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한석봉 마을에서 출발해서 경반 분교 캠핑장을 지나 수락폭포까지 가는 길, 경반 계곡길. 그 우렁찬 폭포 소리를 따라 올여름에는 가평 칼봉산으로 가볼까요?

충남 금산군과 전북 진안군 경계에는 성치산이 있습니다. 그중 금산 쪽에 있는 것이 12폭포입니다. 무자치골 12폭포라고 불리는 이들 12개 폭포는 약 1.4km 구간 내에 모여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 폭포를 하나씩 찾고 감상하는 재미가 있죠. 1폭포부터 4폭포까지는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폭포를 만나는 순간, 그 전까지의 아쉬움이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12폭포 중에서 최고의 절경이라고 꼽히는 제5폭포. 그 이름은 죽포동천입니다. 물에 비친 나무가 대나무 숲처럼 보인다고 해서 죽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동천은 신선히 사는 별천지를 뜻하는 말이죠. 높이가 약 17m에 이르는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 같다고 해서 누군가 바위에 청뢰라는 글자도 새겨놓았습니다. 제8폭포는 눈이 내리듯 하얀 포말이 쏟아지면서 물소리가 요란하다는 뜻으로 소리 나는 눈, 명설폭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구슬이라는 뜻을 지닌 운옥폭포도 지나면 마지막 12폭포인 산악폭포가 나옵니다. 신선히 학을 타고 오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는군요. 이 폭포들은 물이 보여줄 수 있는 풍경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려줍니다. 그 계곡에서 우리 마음은 대수풀로 우거졌다가 구름이 되고 논이 되었다가 학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충남 금산 성치산 계곡에서 그렇게 마음껏 물처럼 흐르고 흘러볼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깊고 고요한 계곡, 폭포가 아름다운 계곡을 찾아서 강원도 정선, 경기도 가평, 그리고 충남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7월 계곡으로 떠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 정대석 작곡, 검은고, 가야금, 해금을 위한 파랑, 노랑, 빨강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은고 연구의 동부학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들으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야금평창의 명인 오태석 명인의 가야금평창 그리고 지동근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고고 전변부터 범 내려오는 때까지 감상하시죠. 정권진의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입니다.
1: 소정군 맞선나서 경계 무궁 좋다 고고 전변 김준홍 상의 둥실로 비떡 양구 그 작은 안개 월롱으로 돌고 허장 좋은 게 짓고 허장무 구름이 떴구나 누가 알아서 눈대고 북편에 물이 퉁실 오룡잠자고 팔기세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천 날씨추 금수추 파하여이라 앞발로 백발 찢어단겨 뒷발로 장랑을 담다 이리저리 저리오리 당금 당실로 빛떠살면 바래봐 지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세 세대무사 세대봉은 구름밖에 안 벌고 해소상의 천리 눈앞에 전교로다 온천하네야 동남으로 버렸고
2: 얼씨구.
1: 근고난의 가약 이라의 둥실로 빗떡 낙포로 가는 절배 저쪽 한딸 무강 속은 초해황의 원혼요 물에 속에 가만히 엎적은 천봉만핵을 말해봐 안경대 구름 속 항선이 노라 입고 지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대산파 물자 산은 층층 높고 경소무풍의 야자파 물은 술렁 깊었네 반산우를 국하는 점점 낙하는 동동장송은 낭낭들어진 장목폭 터진 떡갈들이 몽동 직농촌 보르다래 흐듬는 줄을 등수 퍼들을 번난지 범위자 시자 감가대초 가진감우 월호르시고 뒤틀어져서 층층 앉았다 무한경계를 바라봐 치어다 보니 마락 천번이 어디에 굽어보니 백사지라

0: 대세를 바래봐.
1: 좋지한.
0: 본산은 아맘 근산은 중중 개미존 존대산이 우러지 천리산내 난창산으로 돌고 인골물이 쭈르르르 정골물이 살랄 여루 열두 골물이 한테 합수쳤다 찬방자 제방자 월턱턱을 쳐 파물이 벚금정 건너편 풍사이단 빠주 빵빵 빠주 대산이 울란 거저 떠나간다 이런 연계가 또 있나 아마도 내려오나 이런 경계가 또 있나
2: 그때야 별주분한 운칭경 올라가 사면을 살펴본 적 전후 불견 수목 저 분간할 길이 전혀 없고 허다히 지난 김생 생명 부지연지 토끼 얼굴을 알 수 있나 한편을 바라본 즉 날김생들이 모두 모아서 저희들끼리 상자 다툼을 하고 노는 뒤 봉황새 나앉아 하는 말이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오형금 가지시고 소소 구성 노래을제 공산도 분봉아 친볕에 내가 나라 우르멀 울어 팔백년 문물이 우르를제 주문문에 계시고 만고대성 공부자도 내 앞에서 탄생하고 천일이나 얼핏 나라 괴물 탁수하시고 경문산 업포를 봉어 기어올라 소상반주 좋은 열매 내양식을 참았으니 내가 흐르니 아니시냐 까마귀 나앉으며 그 다음에 내가 상자할 일이 있어. 부엉이 꾸짖어 하는 말이 내 놈 온 몸뚱이 시커먼 네가 어디 상자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들은 채도 아니하고 하는 말이 이 내 근본 들어라 이 내 근본을 들어라 내 입뿌리가 길기는 오란 구천이 방울하고 이 모임이 검기는 산음

그뭐이고 은하수 산진후 현우진저 건너주 보란지르 적벽강 성악을 재난지

0: 아이고, 네 안만 그런데도 네 심청 풀치가야 가부집 난기안여 가오 가오 놀아 놀아 고이한 음성으로 수절갑을 울리려고 네 소리 꽝꽝 나면 세상진 가지워라 둘을 늘어 날리지 너 날리 앞에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것은 더 밖도 있느냐 공동대지나 찾아가지 자석이 부담하다 까마고 무색을 당해 나 앉으며 내 죄상이 그런다 하더라도 이 만자 중에 그런 망신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또 한편을 바라본 즉 그곳에는 모두 길김생들이 모아드는디 소술양풍 서양체능 여러의 김생 다 모인다 공부야 장춘추 천피러든 기린지며 삼군사명 그 동시에 천자공명은 코끼리 국경선관 승피언이 풍채 좋은 사자로 오거나 불인 풍종 표본이면 비웅비표 고미요 보기시 양의생 길론대든 도양산해양 차의 역사 방랑사 저격어든 다란이며 강수도 유언 야성슬태우른 잔나비 그만은 여우 불존사심 도피제피 사양노루 날담보 길담보 토끼토끼 너구리 오소리 백도까지 모두 다 모질적의 이런 장관이 또 있느냐 자, 자중에 통할 말 있어 우리가 연년이 앉아 노는 자리에 상자 없어 무미하고 석양집 내면은 어른 존장 몰라보고 서로 물고 차고 뜯고 수라장이 벌어지니 오늘은 연치를 따져 상자 한 분으로 모셔놓고 좀 규모 있게 놀다 갈립시다. 그 말이 옳다고 또 상자 다툼을 하는지 저 장도감 노루는 언제 났소? 노루가 깜짝 뛰어나앉더니 날 자랑을 하겠다. 이내 나이 들어보소 이내 나이를 들어보소 기경선야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조가야 강산심리 그럴듯하 태백은 인재로서 억경으로 승천하고 나는 민물 김생으로 이름이 천왕이 되었으나 태백과 날과 연가입이 되니 내가 상자를 못 알겠나 달팔정너 우리 나앉더니만은 자네 나이 들어보니네 큰아들하고 번 못하게 생겼네 아니 달팔정은 언제 났소 이내 나이 들어보소 이내 나이를 들어보소 약대 높은 길이 사편은 정용강이요.
1: 아,
0: 우편은 근복루라 이교의 뜻을 품고 초자군의 글씨를 빌려 동작 때 부르는 조명덕 초보와 연가입이 내가 상자를 못 알겠나 내 뜻이 것이랑 눈을 끔쩍끔쩍 나발 같은 촛대를 이리저리 두르며 입맛을 쩍쩍 따스며 나오더니만은 자네 나이 들어보니 내 큰손자하고도 번 못하겠다. 그 천왕청은 언제 났소? 내 또 나앉으며 그는 말이 이젠

나이 들어보소. 한 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을 갔다. 이국 충절 19년에 수발이 진대하여 고국 산천 만길 허유 허유 돌아오던 소중남과 연가입이 되니 누가 상자를 못하겠나. 토끼가 듣고 나 앉으면 토끼 듣고 나 앉으면

빨로 귀를 떨고 야단이 났는디 때마침 호랭이다가 한 3-4일 주린냄인디 내가 어디로 가서 이 주린구복을 채우고 하고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판인디 마치 이놈들을 만나노니 어째 반갑든지 그저 쏜살 들어도 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총어님을 벌벌벌벌벌벌벌 싸면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오시오. 너희놈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대관절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내 알을 이렇게 시장케 했느냐? 예, 저희들끼리 상자 다툼으로고 놉니다. 너희놈들 차산 중에 어른은 나았나 뿐인데 너희들끼리 상자니 중자니 하자니 하고 논단 말이야. 차옥 임생들이 벌벌 떨고 깜짝 놀래며 아이고 장군님은 용맹이 출천하시니 어제 나셨더라도 그냥 상자로 앉으시오. 그러나 그 속이나 알게 생신이나 합시다. 대관일 언제 나셨소? 그야 오랭이 하는 말이 이놈들 내 나를 들어봐라. 내 나를 들어봐라. 온돈 미분 태극 평흥 사정없이 넓은 하늘 행조각이 모자라야 황성 따두만 하나를 때우시던 여환씨와 논날이 되니 내가 오로니 아니시냐 오다니 짐승들이 깜짝 놀래며 장군님 상자로 앉으시오. 호랭이가 상자로 앉고 살찐 맷돈 너구리 사슴 너구리 오소리 등 여놈들 모두 요구감 내놓고 엉글리게 논의는 반인디 이때야 별주부는 한편의 은신하여 이 광경을 보고 저렇게 세상 짐승들이 많이 모였는데 토끼가 없을 소냐. 어쨌든 불러볼 뺏길 수 없다. 자네가 토끼를 불러라 할지 수만리 거센 파도를 아래택으로 밀고 나와 어째 뻣보도 해불러놓은 것이 토자가 호자로 살짝 미끼려졌겠다. 저기 도톡 고생원 하고 불러놓으니 찹찹 산중에서 호랭이란 님이 생원자 말 느끼는 전우불견 초문이라 상자로 안고 보니 즉시 생원으로 존칭이 되는지라 이 말이 어찌 반갑든지 만나보기로 내려오려고 하는디 거기 있는 짐승들한테 당부를 얻었다. 네 이놈들 저 밑에서 나를 찾는 손님이 계시니 그 손님을 마주해 올 때까지 여가 있어야 망정이지. 네 이놈들 한 놈이라도 간 놈이시면 돌아온 모금통에 사지를 찢어 방을 내 걸고 팔죽을 멸하리라. 반가운 손님을 맞아 드린다는 것은 공부자의 도련이라 그 손님을 모시고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였다. 당부를 해놓고 내려오는 뒤 이미 쓸고 내려오던가 보더라. 헌하령 헌다 헌하령 헌다 장인께 본고드 대한김생이 내려온다 머무놀 중돌중 뿌리는 자 한마디나 넘고 위에 머리를 흔들면 전동같은 앞다리 동화같은 뒷발

내려온다. 얀지째지고 신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한 세도 조공이 쩡 벌리고 헐리롱거란 계산이 무너질 듯 땅이 툭 꺼지난 듯 차례쳐.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고고천변부터 별주부가 토생원으로 부른다는 것이 아래턱이 뻣뻣해서 호생원으로 발음하는 바람에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정관진의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끝 음악은 긴 아리랑 함께 하시죠. 이춘희의 노래입니다.

긴 아리랑 이춘희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폭포 같은 우리 음악과 함께 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7월의 일요일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평온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일요일과 달인질은 잘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 예전엔 저도 일요일 오후에 몇 장의 셔츠를 달인질하던 때가 있었는데 달인질은 좀 귀찮고 까다로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해놓고 나면 달인질처럼 결과물이 흡족한 것도 드뭅니다. 요즘은 달인질이 필요 없는 셔츠도 많지만 사실 여름 옷은 좀 헐렁하고 구김도 적당히 있는 것이 매력적이긴 하죠. 여름 옷은 자연스럽게 입기, 대신 여름의 걱정은 자주 달인질해주기.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빈두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The Natural Flow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레오 들리브의 발레 음악이죠. 코펠리아 가운데 왈츠. 이 곡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은 가을이 할머니 구현숙의 64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며느리에게 받은 카드에는 초음파 사진과 10월에 가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는 메모가 있었지요. 안정기에 접어든 후 알려온 뜻밖의 첫 손주 소식에 내심 기다림이 컸던 우리 부부는 환한 웃음으로 하이파이브를 했답니다. 가을이 할머니 현숙씨, 올여름 무더위 잘 나시고 단풍이 곱게 물들면 가을이와 정답게 인사 나누세요. 생일 축하하며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가을이 할머니 생일 축하드리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로이 오비슨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버그린. 이 에버그린은 수잔 잭스의 노래로도 좀 가끔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로이 오비슨의 원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샹송인데요. 제목이 라마드라였습니다. 참치잡이 그물을 의미하고요. 이 브리시트 바르도의 생트로페의 별장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라마드라, 브리시트 바르도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샹송이었는데요. 제목이 라미띠에, 우정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브리시트 바르도의 노래와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노래가 이 두 곡이 작사 작곡가가 같습니다. 네, 라미띠의 우정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로이 오비슨이 노래한 에버그린, 1962년에 발표한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츠 브라더스 앤 쿠바 퍼커션, 독일 출신의 크로스오버 라틴 재즈 그룹인데요. 그들의 연주 가운데 데뷔 앨범 클래식 미츠 쿠바 2002년 음반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1악장을 라틴 재즈로 편곡해서 노래하고 연주한 곡입니다. 제목이 만보차르트,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 가수 실비아 도레시의 노래였는데요. 브링카데이라 나푸게이라, 모닥불놀이, 모닥불장난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원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인 안토니오 바로시가 쓰고 노래했던 곡인데요. 실비아 도레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류 요시마타, 요시마타 류의 곡이었는데요.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마치 스팅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 도미닉 밀러의 주법과 좀 비슷한 편곡이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독일의 크로스오버 라틴 재즈 그룹 클라츠 브라더스 앤 쿠바 퍼커션의 만보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을 라틴 재즈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음악가 한스 라스트가 이끄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원래 이름은 한스인데 제임스 라스트로 활동하죠.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페인팅스라는 곡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연주곡이죠. 제임스 라스트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 작품번호 9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를 칼 젠킨스가 편곡했습니다. 아디에무스의 연주와 노래였는데요. 아디에무스 5집에 수록된 알레그레 탕고였습니다. 이 아디에무스에는 여성 코러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멤버 가운데 핀란드 출신의 니나 다피오의 솔로, 그리고 카운터 테너 테리 바버의 목소리,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7 노트루노, 이 곡을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피아노 삼중주단이죠. 1950년대부터 2008년까지 오래도록 활동했던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 슈베르트의 피아노 삼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7, 노뚜르노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시집,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을 꺼내봅니다. 시집 속에 적어둔 시인의 말에는 열어놓은 여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이끌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름 언덕을 오르는 상상을 하는 시인의 세계가 펼쳐져 있죠. 시집 속에는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시가 네 편이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시, 그리고 알혼에서 만나,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 안희연. 할아버지께서 노래를 찾아오라고 하셨다. 어떤 노래를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라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이윽고 문지기를 만났다.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신발을 벗어주면 문을 열어주지. 나는 문지기에게 신발을 벗어주었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윽고 양치는 목동을 만났다.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너의 그 근사한 외투를 벗어주면 양의 노래를 들려주지. 잠시 고민하는 사이 목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외투를 벗겨 달아났다. 오들오들 떨며 달의 분화구를 향해 갔다. 거기서 잠시 추위를 달랠 요량이었다. 그곳엔 행색이 초라한 사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저는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얘야, 나도 노래를 찾아 수백 년을 걸어왔지만 노래는 어디에도 없고 이제 더는 걸을 수가 없구나. 그의 가방 속에는 녹슨 아코디언이 들어있었다. 건반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다. 나는 내게 남은 모든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혔다. 저 해는 아저씨의 심장 같아요. 밤이 되어가는 그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결국 나는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할아버지, 이 땅엔 노래가 없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내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벌거숭이의 노래를 가져왔구나, 얘야. 그건 아주 뜨겁고 간절한 노래란다.

알혼에서 만나 안희연. 알혼은 작은 숲이라는 뜻이래. 기차를 타고 배를 타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알혼은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닐 거야. 둥지가 품은 아래 영혼 같기도, 내 혼을 알라 혼내는 소크라테스의 말 같기도 한 알혼. 아무리 영혼이 궁금하더라도 둥지에서 알을 훔칠 수는 없지. 둥지에서 손을 거둘 때 알 하나가 실수로 미끄러져 깨졌더라도 그럴 때 깨진 건 알이 아닐 확률이 높다. 손이 닿는 순간 이미 충분히 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혼, 긁히거나 멍든 자국,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알 길 없지만 몸에 머물다 사라지는 검푸른 빛이 있다는 것. 그건 내게도 영혼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누군가 나의 영혼을 꾹 건드려본 것은 아닐까. 알혼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관역처럼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는다. 도착은 해도 바다를 수는 없겠지만.

바이카로의 한가운데 떠있는 알혼섬은 정말로 작은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혼섬의 원주민은 몽골계 민족인 부랴트족인데 그들의 언어로 작은 숲 혹은 나무가 드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알혼섬은 시베리아 본토와는 달리 섬의 남쪽과 북쪽에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지고 섬의 중앙부에만 작은 숲이 있습니다. 섬이지만 의외로 건조한 지형인 알혼섬에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인은 도착은 해도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이라는 문장으로 이 신비로운 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시를 읽는 일요일 저녁, 여백 많은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안희연 시인의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중에서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시 중에서 네 번째 시, 그리고 알혼에서 만나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첫 번째 시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에 이어 들으신 곡 메카노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 이 곡을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미셸 디라보스코의 팬플루트, 앙드레 류와 그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시 알혼에서 만나에 이어서는 영화 더 웨이백 OST에서 레이크 바이칼, 독일 출신의 영화음악가 부크하트 달비츠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론도 A장조 도이치번호 951, 영국 출신의 두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와 스티븐 오스본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론도 A장조 도이치번호 951이었습니다. 폴 루이스와 스티븐 오스본, 영국 출신의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세 곡 모두 스페인어 노래입니다. 먼저 콘차 부이카라는 스페인 가수입니다. 그 짙은 허스키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인 가수인데요. 그녀가 노래하는 Por el amor de amar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라는 의미고요. 뒤에 괄호 안에 부제가 Necesito amar,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콘차 부이카가 노래하는 Por el amor de amar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꼼파이 세군도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곡 찬찬. 이 곡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메인 보컬은 엘리아데스 오초와, 고음의 엘리아데스 오초와, 그리고 저음의 꼼파이 세군도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사반데뇨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출신의 대규모 남성 포크 그룹인데요. 로스 사반데뇨스가 쿠바의 가수 랄루페, 정말 단단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죠. 랄루페와 함께한 곡 부로 테아트로, 완전한 연극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순전히 연극이었어 라는 의미인데요. 당신의 사랑은 그저 무대 위의 연극일 뿐이었다고 노래한 곡입니다. 원래 랄루페가 불렀던 곡을 로스 사반데뇨스가 원곡자와 함께 부른 부로 테아트로.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콘차 부이카, 스페인 가수가 노래한 그 짙은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한 Por el amor de amar,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7세기 잉글랜드 미녀죠. 스카보로 페어. 이 곡을 하피스트 리사 린이 리더인 프로젝트 그룹 엘핀 러브 트라이브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리사 린의 켈틱 하프, 조지 토르토렐리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의 월드 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기아미 아기알레지의 곡이었는데요. 그들의 반데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깃발이라는 의미인데요. 코르시카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 곡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내레이션이 있었죠. 내 가슴 속에는 나만의 꿈이 있다. 수많은 손들이 뻗친 깃발이 있다. 우리 모두는 말하고 노래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별들 사이로 당당히 서 있다고. 다가올 미래를 향한 반석 위에 발을 디디고 코르시카 땅 위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도 그렇고

텍스트에서도 그렇고 코르시카의 독립을 염원하는 코르시카인들의 마음이 담긴 곡이죠. 야미 아기알레지의 반데라. 그전에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파두 가수인 베빈다가 노래한 우샤르딩, 정원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잉글랜드 미녀 스카보로 페어, 엘핀 러브 트라이브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리 영화 음악입니다. 류장하 감독의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호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2026 슈베칭엔 페스티벌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슈베칭엔 모차르트 홀에서 펼쳐진 베누이츠 콰르텟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스메타나의 현악사중주 2번, 브리튼의 현악사중주 3번,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6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작곡가의 말년의 양식이 평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파괴적일 정도로 모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베누이츠 콰르텟의 슈베칭엔 공연에서는 작곡가들의 말년의 양식을 느낄 수 있는 현악 사중주곡들이 연주됩니다.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 그리고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이 각기 살았던 지역이나 활동 시기는 달랐지만 그들의 말년 작품들은 사이드가 말했던 그 말년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스메타나

현악사 중주 2번 들으시겠습니다. 연주를 맡은 맨위치 콰르텟은 체코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이니만큼 스메타나의 사중주곡 연주가 특히 기대를 모읍니다. 이제 감상하실 스메타나의 현악사 중주 제2번은 그의 그 유명한 사중주 제1번 나의 생애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메타나 자신의 삶을 음악적으로 되돌아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은 스메타나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한 해 전 1883년에 작곡이 됐는데 그 당시 청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스메타나가 이 사중주곡을 썼다고 합니다.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후기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스메타나 자신은 이 현악사중주 2번에 대해서 청력을 잃은 사람이 느끼는 음악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메타나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작곡의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전곡은 모두 1884년에 이제 프라하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청중과 비평가들은 이 현악사 중주 2번이 좀 너무 난해하고 그래서 거부감을 보였지만 오늘날 이 곡은 체코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현악사 중주 제2번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알레그로 논 비우 모데라토 마 아지타토 에 콘 푸오코, 4악장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맨위치 콰르텟입니다.

스메타나의 현악 사중주 제2번 D단조 전 4악장을 베누이치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26일 슈베칭엔 모차르트 홀에서 열린 베누이치 콰르텟의 공연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현악 사중주 제3번입니다. 이 곡은 브리튼의 생애 말년에 탄생한 곡입니다. 죽음과 회고, 정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브리튼이 이 사중주 곡을 작곡하던 1975년에 그는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건강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쓴 사중주 곡에 브리튼은 그의 오페라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의 선율을 인용하고 있고요. 죽음과 명상의 분위기를 담아냈습니다. 자, 그럼 벤자민 브리튼의 현악 사중주 제3번 G장조 작품 번호 94, 1악장 듀엣 보통 빠르기로, 2악장 오스티나토 매우 빠르게, 3악장 솔로 매우 평온하게, 4악장 부를레스크 빠르고 불같이, 5악장 레시타티브와 파사칼리아 느리게를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베누이츠 콰르텟입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현악사 중주 제3번 G장조 작품 번호 9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 슈베칭헨 페스티벌 중에서 4월 26일 슈베칭헨 모차르트 홀에서 펼쳐진 베누이츠 콰르텟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주를 맡은 베누이츠 콰르텟은 체코를 대표하는 현악 사중주단 중 하나입니다. 보헤미아 전통의 음색, 정교한 앙상블, 강렬한 표현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스트라드지는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에 대해서 드라마와 표현이 풍부하고 최고의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슈베칭헨 페스티벌 공연 후반에는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제6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멘델스존이 그의 누이 파니의 죽음에 아주 깊은 충격을 받고 쓴 곡인데요. 파니는 멘델스존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누이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던 파니는 비록 작곡가로서 그 뜻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에 많은 조언을 했고 또 펠릭스 멘델스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누나 파니의 말만큼은 완전히 신뢰할 만큼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누이 파니가 세상을 떠난 충격은 정말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 현악사중주 6번에는 특히 그 2악장의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타나고요. 느린 3악장에서는 애수띤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멘델스존은 결국 이 현악사 중주 6번을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이 파니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 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프레스토 2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제6번 F단조 작품번호 80 전악장을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026 슈베칭엔 페스티벌 중에 4월 26일 슈베칭엔 모차르트 홀에서 펼쳐진 베누이츠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음악회에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 베누이츠 콰르텟은 앙콜로 바흐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 토리오 중에서 브리히 안 오 슈네스 모르겐 리히트 터져라 오 아름다운 아침 빛이여를 들으시겠습니다.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베누이츠 카르텟이 선보인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가운데 코랄 브리히 안 오 슈네스 모르겐리히트 터져라 오 아름다운 아침 빛이여 였습니다. 아, 음악회를 아주 고요하게 마무리한 앙콜곡이었죠. 베누이츠 카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2026 슈베칭엔 페스티벌 중에서 지난 4월 26일에 슈베칭의 모차르트 홀에서 열린 베누이츠 콰르텟의 공연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누이츠 콰르텟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10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1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둠카 엘레지 3악장 로만체 4악장 피날레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누이츠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현악사 중주 10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1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둠카, 3악장 로만체, 4악장 피날레까지 전악장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베누이츠 콰르텟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새 중에 라크리모스 마운틴 테너저란 새가 있다. 주로 안데스 고산지대에 사는 새인데 배는 온통 샛노란 오렌지 망고빛깔이고 등과 날개는 짙은 청록색이다. 새 중에서도 특히 강렬하고 화려한 새다. 그 강렬한 화려함에 비해 이름의 라크리모스는 라틴어로 눈물을 뜻하는 라크리모사에서 왔다. 눈물 흘리는 새인 것이다. 눈 밑에 노란색 반점이 마치 눈물 흘리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눈물 밑에 점은 눈물점, 고독점이라고 했다.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치명적인 매력에 뷰티의 마크, 미인점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도화점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일부러 찍기도 한다. 7월의 얼굴 같은 달력에도 하나 찍어야 할까 보다.

7월 만의 치명적인 아름다움들을 하나둘씩 떠올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할리 맨시니의 음악이었습니다. 미국 TV 미니시리즈 가시나무새 주제음악, 제임스 골드윙의 플루트, 유럽 초인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 취미로 이 탐조라고 하죠. 사회를 관찰하는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7월을 맞아서 좀 재미있는 그런 취미들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4291번, 따뜻한 글로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악방송 중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당신의 밤과 음악이 아닌가 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 한없이 다정하고 섬세하며 다함없이 밝고 영롱합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인지 문득 또 궁금해집니다. 후속 사연에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롱하고 밝은 하루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에 요나손의 뻐꾸기 왈츠 선곡해서 들려드렸는데, 강유진 씨께서 다음 주는 올빼미 왈츠 나옵니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선곡도 예측하는 그런 참 무서운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올빼미는 아니고 올빼미 친구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카를 미하엘 찌러의 밤부엉이 왈츠 작품 466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칼 미엘지러의 반부홍의 왈츠 작품 466 2022년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3397번 안녕하세요.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 사연 보냅니다.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우네요. 힘내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듣는 곡 선곡으로 틀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신청곡 쇼팽 녹턴 2번 꼭 듣고 싶어요. 자주 들으러 올게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에 더 기가 막힌 경우는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경우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고된

언덕을 함께 음악으로 손잡고 넘어가 보시죠. 울지 마십시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장조 작품 9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녹턴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3397번께 보내드리는 음악 2번 E플랫 장조 작품 9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녹턴 20번 C샵 단조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였습니다. 이 다음 주가 바로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맞아서 당신의 방과 음악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지난 설 연휴에 함께했던 특집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음악들 다시 한번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듣기가 없다 보니까 이때 프로그램 너무 좋았는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게시판이나 또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밤의 음악인 아다지오의 음악들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또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설 특집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기억해 주십시오. 5일 동안 이어집니다. 본방 사수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 그 부탁과 어울러서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저희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 아닙니다. 저희 지인분들 중에도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전화 응답 잘해 주시고요. 저희 뭐 참 청취율 0%부터 월드컵으로 따지면 32강도 못 들던 저희가 4강에 들었습니다. 이 두 번의 청취율 조사 기간을 거쳐서. 하지만 I'm still hungry입니다. 클래식계 히딩크 협디의 간청입니다. 전화응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엘가의 탄식 작품 70입니다. 조지 허스트가 주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두 곡의 탄식이었습니다. 먼저 엘가의 소스피리 탄식 작품 70, 조지 얼스트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세계의 연주회용 연습곡 썰번호 144 중에서 세 번째 곡 운 소스피로 탄식이었습니다. 자베르드 메스트레이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고요한 저녁바다 일말의 깔모 델라세라 보내드립니다. 지오 아리아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이탈리아의 크로스 오브 소프라노 조르지아 푸만티의 노래입니다.

조르지오 푸만티의 노래로 고요한 저녁바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입니다. 에드와르트 뮤리케이의 소설 프라하로 여행하는 모차르트와 함께합니다.

에드와르트 뮤리케는 19세기의 고전과 근대를 뛰어나게 결합시킨 시인이자 작가였습니다. 그의 소설 프라하로 여행하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신작 오페라 돈주반니의 초연을 위해 프라하로 가는 길입니다. 뮤리키는 그 여정의 하루를 소설에 담았습니다. 하루라고는 하지만 그 하루에는 모차르트의 전 생애며 성격과 생활방식, 예술적인 기질 등이 수시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모차르트가 여행길의 자연 풍경에 감탄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예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길은 잠시 평평한 구간을 지난 뒤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때 한동안 말이 없던 우리의 작곡가가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그 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할 것 같은 기분이요. 하지만 내 새 작품을 완성해 공연하는 것처럼 하나씩 해내야 하오. 바깥 세상과 내가 사는 고장에 내가 아직 모르는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것, 자연, 학문과 예술, 그리고 유익한 작업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저기 저 숯가마의 숯검댕이 소년만큼이나 넓은 세상에 관해 아는 게 없지만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생각과 욕구가 넘쳐나오. 다만 당장 해야 할 일 때문에 미뤄뒀을 뿐이요. 그러면서 모차르트는 천문관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서정 시인, 에두아르트 뮤리케의 소설 프라하로 여행하는 모차르트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열번호 622 중에 2악장 아다치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체코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프란티셉 드르들라의 추억, 1954년 레코딩으로 준비했습니다. 알프레도 캄폴리의 바이올린, 에릭 그리튼의 피아노입니다.

2014년도 My Dreams 듀엣 앨범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넷 킹 콜과 나탈리 콜의 듀엣처럼 루이 암스트롱의 생전 녹음 음원에 이 베리 매닐로우가 음성을 입힌 오버더빙이라고 하죠. 그렇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life. 베리 매닐로우와 루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485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485 중에서 2악장 니콜로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부 오케스트라였고요. 이어서 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 노트르노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 출신 작곡가죠. 제우르조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광시곡 2번 작품 11입니다.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우루즈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광시곡 2번 작품 10일, 겟나디 로제스드벤스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 민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늘 빠른 결제를 해주시는 저의 팀장님, 우리 김소리 아나운서가 아일랜드로 휴가를 갔는데 그녀의 건강한 여행을 빌면서 마이 와일드 아일리시 로즈 키스 자렛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미녀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믿어주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더라도 윈턴 마셜리스의 코넷 이스트먼 윈드 앙상블이 함께했고요. 전해드리신 음악 키스자렛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일랜드 미녀 마이 와일드 아이리시 로즈였습니다.

기타리스트 챗 애킨스의 세일즈 앨범 중에서 Why Worry, 마크 노플러가 이끄는 영국 록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로르, 여명입니다.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리셔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얀 룬드그렌의 피아노입니다.

오르오르, 여명,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리셔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얀 룬드그렌의 피아노였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 기타리스트 믹 구드릭의 연주입니다. Fables, Faves and Funs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믹 구드릭의 연주였습니다. Fables, Fables and Fonz 들으셨습니다. 존 서먼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믹 구드릭의 기타, 에디 고메즈의 베이스, 그리고 잭 디조넷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은 매주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에 그리고 또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각각 1시간씩 재즈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 명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임의 타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의 음악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1979년 앨범 Echoes from Africa 가운데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미국의 또 명피아니스트죠. 맥코이 타이너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Sound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역시 또 미국의 명피아니스트 케니 베론이 일찍이 압둘라 이브라임에게 바쳤던 곡 Song for Abdullah, 이렇게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명 피아니스트의 연주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압둘라 이브라임이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에게 헌정했던 곡 사우드 들으셨는데요. 압둘라 이브라임의 피아노 그리고 자니 다이애니의 베이스 연주가 함께 했고요. 이어서 피아니스트 케니 베로니 압둘라 이브라임을 위해서 쓴 곡이었습니다. Song for 압둘라 들으셨습니다. 베이스 연주에는 데이브 홀랜드 그리고 드럼 연주에 다니엘 유마이르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로베르타 감바리니의 노래입니다. Only Trust Your Heart입니다.

로베르타 감바리니의 노래였습니다. Only Trust Your Heart였습니다. 로베르타 감바리니의 보컬 그리고 제랄드 크레이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존 크레이튼의 베이스 그리고 윌리 존스 3세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트럼본 연주자 두 명을 7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트럼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을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이죠. 트럼본 연주자 어비 그린의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비 그린 순서의 첫 앨범은요, 1957년 RCA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앨범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입니다. 먼저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들으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비 그린의 연주인데요,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그리고 I Want Dance까지 두 곡 이어집니다.

버비 그린의 트롬본 연주였습니다.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그리고 I Want Dance까지 두 곡의 스탠드드 넘버 들으셨습니다. 트롬본 솔로의 어비 그린 그리고 빅밴드 편곡과 주위에는 엘 콘 그리고 어윈 코스터리 함께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을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이 트롬본 연주자 어비 그린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비 그린은 1926년 8월 8일 엘라바마주 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프랭크 로솔리노보다 정확하게 12일 먼저 이 어비 그린은 태어났는데요. 두 사람은 비록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가 9살 때 이 아버지로부터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어비 그린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솔리노가 14살 때부터 트롬본을 불었다고 하는데요. 어비 그린은 2년 빠르게 12살 때부터 형인 잭 그린과 함께 트롬본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에 이 서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도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이 아주 그 짧은 기간 차이로 그러니까 프랭크 로솔리노가 진 크로파 오케스트라를 탈퇴한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어비 그린이 이 악단에 들어가서 트롬본 연주를 했고요. 로솔리노가 스탠 켄턴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겼던 그 시점에 어비 그린은 같은 그 서부 지역의 라이벌 빅밴드였죠. 우디어만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욱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비 그린은 좀 다른 음악적인 행보를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53년부터 장소를 뉴욕으로 옮겨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의 트롬본 연주자로 또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더욱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나

놨던 토미 도시가 자신의 빅밴드를 남기고 그 세상을 떠나자 바로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를 후임으로 이끌면서 또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어비 그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비 그린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젊은 트롬본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주 스타일도 프랭크 로솔리노와는 사뭇 다르게 훨씬 좀 복고적인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마치 과거의 그 토미 도시의 사운드를 연상케 하는 아주 낭만적인 스타일의 그 트롬본 연주를 들려줬고요. 또 군데군데 그 트롬본 특유의 글리산도 음들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어비 그린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 그리고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를 또 한편으로 이끌면서 이미 어비 그린은 솔로 녹음을 뉴욕에서 녹음하기 시작했고요. 또 RCA 빅터라고 하는 메이저 음반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늘 듣고 계신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와 같은 빅밴드 편성의 음반도 당시에 어비 그린은 녹음을 했습니다. 57년 앨범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앨범 가운데서 두 곡 더 보내드립니다. 역시 스탠다드 넘버 Please 그리고 Love Worked In까지 두 곡 전해드립니다. 어비 그린의 연주입니다.

마치 그 트롬본 협주곡과 같은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어비 그린의 독주에 그리고 빅밴드가 함께했던 앨범, 1957년 앨범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가운데서 Please 그리고 Love Worked In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비 그린의 트롬본 솔로 그리고 빅밴드 편곡과 지휘에는 엘 콘 그리고 어윈 코스탈이 함께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어비 그린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 57년 앨범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1960년대 50년대의 이 프랭크 로솔리노의 또 트럼번 연주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찰리 헤이든의 연주입니다. 루스 월츠입니다.

찰리 헤이든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곡 Roses Waltz 들으셨고요. 이어서 피아니스트 디디 잭슨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작품 Summer까지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일요일과 달인질은 잘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 예전엔 저도 일요일 오후에 몇 장의 셔츠를 달인질하던 때가 있었는데 달인질은 좀 귀찮고 까다로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해놓고 나면 달인질처럼 결과물이 흡족한 것도 드뭅니다. 요즘은 달인질이 필요 없는 셔츠도 많지만 사실 여름 옷은 좀 헐렁하고 구김도 적당히 있는 것이 매력적이긴 하죠. 여름 옷은 자연스럽게 입기, 대신 여름의 걱정은 자주 달인질해주기.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빈두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The Natural Flow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레오 들리브의 발레 음악이죠. 코펠리아 가운데 왈츠. 이 곡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오늘은 가을이 할머니 구현숙의 64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며느리에게 받은 카드에는 초음파 사진과 10월에 가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는 메모가 있었지요. 안정기에 접어든 후 알려온 뜻밖의 첫 손주 소식에 내심 기다림이 컸던 우리 부부는 환한 웃음으로 하이파이브를 했답니다. 가을이 할머니 현숙씨, 올여름 무더위 잘 나시고 단풍이 곱게 물들면 가을이와 정답게 인사 나누세요. 생일 축하하며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가을이 할머니 생일 축하드리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로이 오비슨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버그린. 이 에버그린은 수잔 잭스의 노래로도 좀 가끔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로이 오비슨의 원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샹송인데요. 제목이 라마드라였습니다. 참치잡이 그물을 의미하고요. 이 브리시트 바르도의 생트로페의 별장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라마드라, 브리시트 바르도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샹송이었는데요. 제목이 라미띠에, 우정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브리시트 바르도의 노래와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노래가 이 두 곡이 작사 작곡가가 같습니다. 네, 라미띠의 우정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로이 오비슨이 노래한 에버그린, 1962년에 발표한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츠 브라더스 앤 쿠바 퍼커션, 독일 출신의 크로스오버 라틴 재즈 그룹인데요. 그들의 연주 가운데 데뷔 앨범 클래식 미츠 쿠바 2002년 음반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1악장을 라틴 재즈로 편곡해서 노래하고 연주한 곡입니다. 제목이 만보 차르트,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 가수 실비아 도레시의 노래였는데요. 브링카데이라 나푸게이라, 모닥불놀이, 모닥불장난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원래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인 안토니오 바로시가 쓰고 노래했던 곡인데요. 실비아 도레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류 요시마타, 요시마타 류의 곡이었는데요.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마치 스팅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 도미닉 밀러의 주법과 좀 비슷한 편곡이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독일의 크로스오버 라틴 재즈 그룹 클라츠 브라더스 앤 쿠바 퍼커션의 만보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을 라틴 재즈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음악가 한스 라스트가 이끄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원래 이름은 한스인데 제임스 라스트로 활동하죠.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페인팅스라는 곡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연주곡이죠. 제임스 라스트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번호 9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를 칼 젠킨스가 편곡했습니다. 아디에무스의 연주와 노래였는데요. 아디에무스 5집에 수록된 알레그레탕고였습니다. 이 아디에무스에는 여성 코러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멤버 가운데 핀란드 출신의 니나 다피오의 솔로, 그리고 카운터 테너 테리 바버의 목소리,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7 노트루노, 이 곡을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피아노 삼중주단이죠. 1950년대부터 2008년까지 오래도록 활동했던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 슈베르트의 피아노 삼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7, 노뚜르노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시집,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을 꺼내봅니다. 시집 속에 적어둔 시인의 말에는 열어놓은 여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이끌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름 언덕을 오르는 상상을 하는 시인의 세계가 펼쳐져 있죠. 시집 속에는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시가 네 편이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시, 그리고 알혼에서 만나,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 안희연. 할아버지께서 노래를 찾아오라고 하셨다. 어떤 노래를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라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이윽고 문지기를 만났다.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신발을 벗어주면 문을 열어주지.

그랬지. 나는 문지기에게 신발을 벗어주었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윽고 양치는 목동을 만났다.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너의 그 근사한 외투를 벗어주면 양의 노래를 들려주지. 잠시 고민하는 사이 목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외투를 벗겨 달아났다. 오들오들 떨며 달의 분화구를 향해 갔다. 거기서 잠시 추위를 달랠 요량이었다. 그곳엔 행색이 초라한 사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저는 노래를 찾으러 왔어요. 얘야, 나도 노래를 찾아 수백 년을 걸어왔지만 노래는 어디에도 없고 이제 더는 걸을 수가 없구나. 그의 가방 속에는 녹슨 아코디언이 들어있었다. 건반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다. 나는 내게 남은 모든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혔다. 저 해는 아저씨의 심장 같아요. 밤이 되어가는 그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결국 나는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할아버지, 이 땅엔 노래가 없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내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벌거숭이의 노래를 가져왔구나, 얘야. 그건 아주 뜨겁고 간절한 노래란다.

알혼에서 만나 안희연. 알혼은 작은 숲이라는 뜻이래. 기차를 타고 배를 타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알혼은 그렇게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닐 거야. 둥지가 품은 아래 영혼 같기도, 내 혼을 알라 혼내는 소크라테스의 말 같기도 한 알혼. 아무리 영혼이 궁금하더라도 둥지에서 알을 훔칠 수는 없지. 둥지에서 손을 거둘 때 알 하나가 실수로 미끄러져 깨졌더라도 그럴 때 깨진 건 알이 아닐 확률이 높다. 손이 닿는 순간 이미 충분히 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혼, 긁히거나 멍든 자국,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알 길 없지만 몸에 머물다 사라지는 검푸른 빛이 있다는 것. 그건 내게도 영혼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누군가 나의 영혼을 꾹 건드려 본 것은 아닐까. 알혼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관역처럼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는다. 도착은 해도 바다를 수는 없겠지만.

바이카로의 한가운데 떠있는 알혼섬은 정말로 작은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혼섬의 원주민은 몽골계 민족인 부랴트족인데 그들의 언어로 작은 숲 혹은 나무가 드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알혼섬은 시베리아 본토와는 달리 섬의 남쪽과 북쪽에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지고 섬의 중앙부에만 작은 숲이 있습니다. 섬이지만 의외로 건조한 지형인 알혼섬에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인은 도착은 해도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이라는 문장으로 이 신비로운 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시를 읽는 일요일 저녁, 여백 많은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안희연 시인의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중에서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시 중에서 네 번째 시, 그리고 알혼에서 만나 이렇게 두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첫 번째 시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에 이어 들으신 곡 메카노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 이 곡을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미셸 디라보스코의 팬플루트, 앙드레 류와 그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시 알혼에서 만나에 이어서는 영화 더 웨이백 OST에서 레이크 바이칼, 독일 출신의 영화음악가 부크하트 달비츠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론도 A장조 도이치번호 951, 영국 출신의 두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와 스티븐 오스본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론도 A장조 도이치번호 951 이었습니다. 폴 루이스와 스티븐 오스본, 영국 출신의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세 곡 모두 스페인어 노래입니다. 먼저 콘차 부이카라는 스페인 가수입니다. 그 짙은 허스키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인 가수인데요. 그녀가 노래하는 Por el amor de amar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라는 의미고요. 뒤에 괄호 안에 부제가 Necesito amar,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콘차 부이카가 노래하는 Por el amor de amar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꼼파이 세군도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곡 찬찬. 이 곡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메인 보컬은 엘리아데스 오초와, 고음의 엘리아데스 오초와, 그리고 저음의 꼼파이 세군도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사반데뇨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출신의 대규모 남성 포크 그룹인데요. 로스 사반데뇨스가 쿠바의 가수 랄루페, 정말 단단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죠. 랄루페와 함께한 곡 부로 테아트로, 완전한 연극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순전히 연극이었어 라는 의미인데요. 당신의 사랑은 그저 무대 위의 연극일 뿐이었다고 노래한 곡입니다. 원래 랄루페가 불렀던 곡을 로스 사반데뇨스가 원곡자와 함께 부른 부로 테아트로.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콘차 부이카, 스페인 가수가 노래한 그 짙은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한 Por el amor de amar,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7세기 잉글랜드 미녀죠. 스카보로 페어. 이 곡을 하피스트 리사 린이 리더인 프로젝트 그룹 엘핀 러브 트라이브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리사 린의 켈틱 하프, 조지 토르토렐리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의 월드 뮤직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기아미 아기알레지의 곡이었는데요. 그들의 반데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깃발이라는 의미인데요. 코르시카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 곡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내레이션이 있었죠. 내 가슴 속에는 나만의 꿈이 있다. 수많은 손들이 뻗친 깃발이 있다. 우리 모두는 말하고 노래하기 위해

우샤르딩 정원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잉글랜드 미녀 스카보로 페어 엘핀 러브 트라이브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리 영화 음악입니다. 류장하 감독의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영화 꽃 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호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진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진 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주목할 만한 대작이 발매됐습니다. 조르디 사발의 지휘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전곡이 발표됐는데요. 바흐 작품 번호 245죠. 전곡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첫 번째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 번호 956, 퀴켄 4중주단 그리고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협주곡, 안드레아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은 로테르담 필의 연주입니다.

도메니코 치마로서의 클라리넷 협주곡, 안드레아스 오텐잠모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은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인 주방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대제

보통 현악 5중주 그러면은 현악 4중주에 비올라를 추구하는 형태인데 일반적이죠. 하지만 보케리니와 또 슈베르트는 여기에 첼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음역이 더욱 풍성해지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 번호 956, 퀴켄 4중주단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도이치 번호 956, 퀴켄 4중주단 미셸 블랑제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주목할 만한 음반입니다. 음반이 아니라 책인데요. 내지 해설서, 조르디사벌이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책 같은 그런 내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순환곡의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더러 연주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순환곡 바흐 작품 245를 조르디 사발의 이제 연주로 감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울림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뭐 인공 잔향을 쓰질 않고 당연히 이제 성당에서 레코딩을 했는데요. 이 2024년 3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칼도나에 있는 산 비센스 성당에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잔향을 담아내서 소판성 악기들의 섬세한 결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합창의 풍부한 울림 그리고 아리아의 아름다움을 또렷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균형감 있는 그런 감각도 뛰어나고요. 이 맑고 부드러운 음색이 이런 장점들을 또 한층 부각시키고 있고 또 마지막 코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 조르디 사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볼 수 있는 시대악기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요한 순환곡 가운데는 뭐 단연코 들어보셔야 될 음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만 전해드립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제1부 에반길스 복음사가죠. 얀 패트리카, 소프라노 미리암 포여징어, 카운터 테너 라파엘 레페, 테너 페란 미트 얀스, 그리고 베이스 마티아스 윙클러, 그리고 바리톤 크리스토프 필러, 조르디 사발이 주요하는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가운데 제1부 복음사가 얀 페트리카 그리고 소프라노 미리안 포여징어 카운터 테너 라파엘 레페 그리고 테너 페란 미티안스 베이스 마티아스 빈클러 그리고 바리톤 크리스토프 필러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다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화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내년에 기획을 해서 전곡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토마스 알비노니의 작품 오보와 현과 콘티노를 위한 12개의 협주곡 가운데 작품 번호 7-3 하인슈 홀리거의 오보 이무지치가 함께합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오보와 현우가 콘티노를 위한 12개의 협주곡 가운데 작품번호 7의 3,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평생 땅속만 파고 돌아다닌 두더지가 어느 날 새에게 구름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까이 가면 흩어지는 하얀 구름이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믿을 수 없었죠. 단단한 흙과 바위만 만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름이란 존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때로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저마다 머문 시간과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상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한수의 가야금, 구름 속의 빛. 윤주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먼저 들으신 첫 곡이었습니다. 나비가 꽃잎에 머물듯 부드러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이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 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맑고 청아한 음악의 선율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 책 가리키며 가난하던 말을 믿지 않고 빗쩍 마른 스님이 소매에서 모연문을 꺼내놓네. 한가히 살아가도 공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날마다 영산 쪽을 향해 흰 구름에 예를 갖추니. 조선시대 황현의 시 문수암 탁발승에게 장난삼아 지어주다 였습니다. 문수암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사찰로 지금의 문수사입니다. 탁발승인 동냥하러 다니는 승려를 의미하죠. 어느 날 황현의 집에 이 탁발승이 찾아왔는데요. 가난해서 충분히 시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집안에 쌓인 책들을 보고 모연문을 꺼내놓은 겁니다. 모연문이란 돈이나 물건을 시주해서 좋은 인연을 맺길 바라는 글입니다. 한 번의 시주도 겨우 할 판인데 부자라고 착각하고 더욱 많이 달라고 하니 황현은 그 상황이 우스웠죠. 그래서 날마다 영산,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곳으로 예는 갖춘다면서 물질은 없지만 공덕만큼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영산회상 탈영군악 박경숙의 해금, 노부영의 대금, 문수연의 검고연주입니다.

구름을 향해 예를 올리던 선비의 마음을 떠올리며 정겨운 오리가락 타령 군악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영산회상 타령 군악, 박경숙의 해금과 노부영의 대금, 문수연의 검은고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남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3월 3일 이동규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한층 고즈넉한 가곡의 멋을 느꼈는데요. 이동규의 목소리로 남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3월 3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역동적인 곡이죠.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김민주의 검은고 이민영의 장구 반주로 만나보시죠.

검은고와 장구가 빚어낸 역동적인 신교동류 검은고산조 함께 들으셨습니다. 검은고의 김민주, 장구의 이민영이 함께했습니다.

0: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은 아매거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는데요. 거기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죠. 인물 좋은 순창군수, 임실현감, 운봉영장, 자리호사 옥과현감, 울고나니 곡성원님, 지방 행정을 보는 여러 벼슬아치들인데요. 현감은 작은 현을 다스리는 벼슬, 영장은 지방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옥과는 자리가 호사스럽다고 하고 곡성은 운다고 하면서 지역 이름을 풀이해서 우습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본관은 주인으로 동헌에 포진을 시키겄다. 분한문을 높이 들고 백포장은 해를 맞고 육간 대청마루 화문석 호피도듬. 본관은 고을원님, 동헌은 이를 보는 관청의 건물, 분한문은 공중으로 달아맬 수 있는 문, 백포장은 하얀 배로 만든 휘장입니다. 또 호피도듬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방석이죠. 변사또 생일잔치엔 또 선녀 같은 기생들이 있고 생황, 양금, 줄풍류 소리가 낭자한데요. 이때 이몽룡이 들어가면서 잔치 소문을 듣고 주효나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주효는 술과 안주를 뜻합니다. 그러자 변사또는 화를 내면서 쫓아내라고 하는데요. 이몽룡이 동헌 기둥을 붙들고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운봉영장 곁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번듯하며 눈방울이 큼직하여 샛별같이 영채나고 인중이 길쭉하고 장벽이 장이 두터 비범한 인물이라. 운봉영장은 이몽룡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챈 건데요. 변사또에게도 옷차림이 남루하지만 양반이 분명하다면서 한잔 대접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어사또 이몽룡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운봉이 과만이 되었으나 가삼년을 시켜보자. 과만은 벼슬 임기가 다 찼다는 말, 가삼년은 임기를 3년 더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또 생일잔치 대목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1: 가급 수령님 오이어들 제 인물 좋은 순창 군수 임실현감 운봉영장 자기 호사 옥가현감 부채치린 남편 현일정 울고 났다 국성원님 권마성의 담양부사 순천군의 윤소커여 들어오리제 청청군의 구름매던 백원중의 신선매던

같은 모여드는디 본관은 주인으로 동원에 포진을 시키겠다. 분한문을 높이 들고 백포장은 해를 맞고 육관대천 등은 마루 화문석 호피도듬 안석 타구 채떨이며 담배용 초초꼬지와 좌초로 정사병 폴킹으리끄시라도 그렇고 선녀 같은 기생들은 제2단장 잡졸립 우락가랑 노르냐 매각에 포미에 들어 숭이 꽃이로 오라 본관이 수죄하고 다 각계 제 차대로 안석에 비껴 앉아 담배 피어 입

0: 자이긴 한만 헐째 공인 불러 사면 치고 기생들 마주 서서 뱃따라기 기온 풍대 쌍금무 좋다 생황장검 줄폭류 피대졌대 해금소리 왜헌 그대 남자걸지 오사또님 흥을 내요 삼문간 들어서면 이가굿 대청에 뛰어구구를 다 좌종이 병안호와 충청도 내포사던지 근처 내려왔다 오늘을 잔치 소문 듣고 구경이나 하고 추현나 얻어먹자 불구염치 왔사오니 허물지 마루쇼 소리를 바람 질러놓니 본관이 회를 내요
1: 저 미친놈을 멀리 멀리 몰아내라
0: 동에는 급창에 달려들어 왔다 이게 윗양반이 동지 없애더러 등밀거니 직구대 죽여들고 이양반 저리 썩 내려가지 못이야 의사또 동현 상기둥을 꽉 붙들고 어라 이놈들 가난한 양반 우찌져진다 나를 쫓아내라는 놈은 쇠아들 놈이오 나가는 사람은 인사불성이니라 이 기둥이 빠졌으면 빠졌지 내가 내려가기는 틀렸다 이 기둥이 빠지면 동원은 헐어질 것이고 동원이 헐어지면 여란은 못 살게 드렸다 그때 운봉영장이 무관으로 많이 다닌 양반이라 눈치가 비상한데다가 사람은 관영찰색을 대강 얻은 것이었다 운봉영장 견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번듯하며 눈방울이 금기가여 샛별같이 형체나고 눈썹이 기름하고 귓밖에 두둑하이며 곧마루 호떡한데 우때 일을 못 보겠고 마루는 두 입술이 야윌거리지 않니 하며 인종의 길쭉하고 장벽이 장기두턱 피범한 인물이라 본관을 가만히 불러 여보시오 본관 영감 저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누하나 양반이 분명한데 시속에 상한들이 양반을 모르고니 관장된 후지 내가 양반 대접을하니 허이비거니가 허우니까 만석에 좌를 주어 한잔 대접하옵시다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 하시오마는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나 대접해야 할 터인데 거참 칭찬한 일이오 운봉이 사령을 불러 내어봐라 그냥 반 이리 모셔라 의사또 이 말 듣고 다시 뜰로 내려서 신 벗어놓고 발에 먼지를 떨며 혼자 말로 군담하듯

0: 되었으나 가삼절을 시켜보자. 산뜻 올라가 운봉 옆에가 앉으니 운봉이 사령들을 분부하여 내 인양반께 상차려 올려라. 물색 모르는 사령놈들이 어사 또 상을 차렸으되 먹을 것은 하나 없이 꼭 내 말과 같이 차렸던 것이었다. 못 떨어진 개상판에 긁어 먹던 갈비 한 대, 건져 먹던 콩나물국 병든 대초 묵전고 뻑뻑한 막걸리 어사 또 앞에 놓으며 어서 먹고 속고 찰리 앞서.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또 생일잔치 대목,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은아가 작곡하고 양금으로 연주합니다. 무경계 함께 하시죠.

윤누나 작곡 윤누나의 양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무경계까지 감상하셨고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같은 자리에 서 보려는 노력, 다른 마음을 느껴보려는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오늘도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 유태환 작곡의 수수꽃다리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월요일 오늘 아침은 루이즈 보케리니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제라르 번호 571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미뉴에토 율리우스 베르거와 성영정이 함께 연주합니다.

루이즈 보케리니의 두 대 첼로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제라르 번호 571 알레그로 미뉴에토의 전악장을 율리우스 베르거와 성현정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두 대의 오보, 두 대의 독주 바이올린, 리코더, 바순, 현, 바소 콘테누를 위한 오버주어 D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D4입니다. 오버추어를 시작해서요. 미뉴에델과의 복수의 여신들 매우 빠르게 앙트레, 파스피의 일과의 플루스를 위한 루르, 카나레, 샤콘노에 이어서 마지막 곡 에르, 진지하게 빠르게까지 전해드립니다. 얍테르 린덴이 지휘하는 앙상블 아리온의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약 23분입니다.

야프텔을 인덴이 지휘하는 앙상블 아리오네의 연주로 텔레만의 두 대의 오보, 두 대의 독주 바이올린, 리코더, 바순,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오버추어 D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D4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22번 B플랫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7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22번 B플랫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7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6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음악 듣겠습니다. 콘체르토 다 키자 교회 협주곡이라고 옮길 수 있을 텐데요. F장조 6의 2번 전악장입니다. 1악장 비바체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 알레그로 아다지오 라르고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아다지오, 3악장 그라베 안단테 라르고,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베이어가 이끄는 리 인코니티가 함께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콘체르토 다 키에자 F장조 작품 6-1을 아망딘 베이어가 이끄는 리 인코니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아르페지아타와 판타지아 들으시죠. 힐레 펄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입니다.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아르페지아타와 판타지아, 힐레퍼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새아침의 클레이쇼 오늘 라모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보레아스 북풍의 신의 자손들 중에서 뮤즈의 앙트레 감상하시죠. 라이누트 판 메흘렌이 이끄는 아녹테 템포리스가 연주합니다.

라모의 보레아스, 북풍의 신의 자손들 중에서 뮤즈앙틀의 라이누트 판 메흘렌이 이끄는 아녹테 템포리스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MBTI 성격 검사 중에 감정형 F와 사고형 T를 나누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왜 우울한데? 이렇게 대답하면 감정형 F. 무슨 빵을 샀어? 이렇게 대답하면 사고형 T라고 합니다. 한 엄마가 5살 아들에게 엄마가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꼭 안아주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엄마 손에 쥐어주는 아이. 그 엄마의 기분은 좋았겠습니다. 미국 임상심리학자 로렌스 북마인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다.

0: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번 바흐 작품으로 10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마논 탄토였습니다.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 마가렛 바티에르가 함께 했고요. 제프리 케인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트레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다. 임상심리학자 로렌스 북바인더의 말입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 말에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격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으면 전부 사실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나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거기에 답을 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사실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내가 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검사 결과는 그 신념들을 요약해서 내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지 딱 받아들고 나면 야 이거 진짜 딱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행동은 이 대답과 거의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향적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다면 왜 우울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썩 공감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구나. 뭔데 무슨 빵이야? 이렇게 답할 것 같고 사람마다 달리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영락없는 T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감은 이 성격검사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이니까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공감하고 공감받으면서 안아주고 안기는 이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선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중에서 2번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슈만 시인의 사랑 같은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는 작곡가 베토벤의 면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럽고 겸손한 젊은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를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왜 마련했느냐. 2부 시작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북도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아니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25도 안팎에 머문 곳이 많았고요.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 등이 되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카미오 생상스 타란텔라 작품 번호 6번이었습니다. 클라라 노바쿠아의 플룻과 리샤르 비에유의 클라리넷이었습니다. 장작 강트로프까지 위한 파리 관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5359 쓰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선곡표에서 지난주에 좋았던 곡을 그 선곡표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출발 이 두 글자를 입력하니까 출발의 팬과 함께가 순위권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5359 쓰는 분. 아, 저도 미처 몰랐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번째로 나오는지. 9513 쓰는 분입니다. 대구는 비가 오지 않고 금오강 걷기에 좋습니다. 자기 체력 비축하면서 두 골을 넣는 괴물을 보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괴물 혼란. 9513 쓰는 분이었습니다. 축구를 보셨군요. 노르웨이와 브라질, 브라질과 노르웨이 경기 한 7시경에 끝났는데 노르웨이가 이겼습니다. 브라질을 2-1로 혼란이 두 골을 넣었어요. 지난주에 그 5선지 위에 월드컵 하면서 우승 후보 네 나라의 그 음악을 들었었는데 우승 후보 네 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이 아닌 멕시코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오늘 노르웨이한테 지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맞춰서 좋다는 느낌보다 조금 뭐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싫어한다거나 노르웨이가 올라와서 기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왠지 브라질이 안쓰러워서 막 좋아진 못하겠습니다. 물론 노르웨이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이마르도 출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브라질이. 파가니니의 곡 듣겠습니다. 24개 무반주 카프리스 작품 번호 1번 중에서 오늘 2번 곡 골랐습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네콜로 파가니니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작품 번호 1 중에서 2번 들었습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아, 요즘에 그 저희 클래식 FM 광고가 나오는군요. 네, KBS 텔레비전에서. 아, 이거 못 봤는데. 제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하나 37 쓰는 분, 3790 쓰는 분이 반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영광이네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 좀 근사하게. 요즘엔 그런 기계 많잖아요. 목소리 좀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는. 그런 거 좀 썼으면. 가짜인가요, 그러면? 9908 쓰는 분, 검색하셨군요. 포털 사이트에서. 저 아직 못했습니다. 몇 번째로 나오든가요? 다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배운 사람들에겐 참 친숙한 책 소곡집입니다. 기교를 훈련하기 위한 용도보단 그리 어렵지 않게 연주하며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소품들을 모은 책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피아노를 배우셨다면 외국인 3명이 걸어가는 어딘지 모를 공원 사진이 표지로 쓰인 피아노 소곡집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소곡집을 쓴 작곡가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소곡집은 아니고 잔잔한 서정을 그린 피아노 모음곡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트 그리그는 20대부터 예순이 될 때까지 무려 10권의 서정 소곡집을 완성했습니다. 2분에서 4분 사이에 짧은 곡들로 이루어지고 곡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왈츠, 스케르초, 할머니의 민요애처럼 춤이나 형식에 대한 것도 있고 자장가, 노르웨이 선율, 실개천, 여름밤처럼 정겨운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습니다. 트롤하우겐의 결혼식은 그리그 부부의 은혼식을 기념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그가 말했습니다. 이 곡들은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단편들이다. 여기 트롤하우겐은, 트롤은 노르웨이의 그, 아, 이런 표현도 가능한가요? 전통적인 괴물? 전통 괴물? 노르웨이 지방에서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우겐은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트롤의 언덕이란 뜻이죠. 트롤들이 놀던, 트롤들이 살던. 근데 그 트롤들이 시대를 거쳐서 예전엔 정말 무섭고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는데 이제 현대로, 근대, 현대로 오면서 조금 귀여운, 우리로 치면 도깨비 같은, 예,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롤, 근데 또 노르웨이에 트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그가 평생에 걸쳐서 단편처럼 써나간 피아노 모음곡 서정 소곡집. 오늘 노르웨이도 이겼으니까 서정 소곡집 중에서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아리에타 작품번호 12의 1, 봄의 부침 작품번호 43의 6, 작은 사람들의 행진 작품번호 54의 3, 향수 작품번호 57의 6, 그리고 트롤하우겐의 결혼 작품번호 65의 6, 당신 곁에 작품번호 68의 3, 회상 작품번호 71의 7, 이렇게 듣겠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중에서 몇 곡을 들었습니다. 아리에타, 봄의 부침, 작은 사람들의 행진, 향수,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당신 곁에, 회상까지 들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출발해 팬과 함께해서 곡목을 정해드리는데요. 이 곡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에 연주자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출발 FM과 함께의 제시곡 듣겠습니다.

코일 번호 467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장 에플랑 바브즈의 피아노와 가브로 타카시나기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타 연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당신께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분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로렌스 북바인더가 말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베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으로 1060R 중에서 2악장이었습니다. 다시요. 라몬 오르테가 괴로의 오보에 제닌 얀센과 그의 친구들 연주로 들었습니다. 3914 쓰는 분입니다. 50살이 되면, 50이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던 남편. 53살에 귀농을 해서 출발해 팬과 함께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편 파이팅! 3914 쓰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분과 함께 사시는군요. 좋으시겠습니다. 3914 쓰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아, 멋진데요. 멋진 분과 살고 계신 3914 쓰는 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고 멋진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가요? 김연하 씨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1년 전 만난 남자친구와 오늘 드디어 첫 보금자리에 가구를 들여놓는 날입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누구보다 단단한 사이가 됐고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이 될 승범 씨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 8시 퇴근하는 길,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더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곡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연아 씨였습니다. 김연아 씨, 그리고 김연아 씨의 이제 남편이 될 분이군요. 승범 씨, 축하드립니다. 단단해진다는 말,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말 참 좋습니다. 저도 많이 써먹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더 많이 단단한 행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6533 쓰는 분, 택배기사인데요.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단비 같은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6533 쓰는 분, 아유. 겨울에도 어렵고 여름에도 어렵고 힘드시죠? 땀 많이 나서 몸 상하지 않게 예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요. 요즘에 그 월드컵 보니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수분 섭취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6533 쓰는 분께도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섭취 시간 스스로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퀴즈. 이제 퀴즈를 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웬 퀴즈야? 원래 화목한 퀴즈 아니었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데 월요일부터 웬 퀴즈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희가 열흘간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걸 왜 하느냐? 뭐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유, 내일이 또 마침 소선데 청취율 조사 기간과 겹쳤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돼서 조금 더 청취자께 다가선다는 의미로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면서 한 번쯤 들어봤는데 어쩐지 살짝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클래식 상식들을 샌드위치 한입 베어물듯 매일 한 입씩 나눠보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10분 아니고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0분께 드리는 매일 100분입니다. 그러면 1000명인 거죠. 연인원 1000명께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흔히 음악의 3요소라고 하면 리듬과 가락과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높이가 다른 여러 음이 동시에 울릴 때 생기는 음의 짜임을 뜻합니다. 음악의 3요소 중에서 리듬, 가락 외에 여러 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음악에 색깔을 더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주관식으로 하면 너무 친화성이 좀 떨어지나요? 청취자에 대한 친화성이? 그래서 보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번 화성, 2번 감성, 3번 근성, 4번 식성. 1번 화성, 2번 감성, 3번 근성, 4번 식성. 친화성 있는 출발의 FM과 함께입니다. 아, 이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가 우리 출발의 FM과 함께 청취율 조사에 인화성 있는 이런 퀴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아도요,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선물을 못 드려요. 콩에선 저희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그 저희가 휴대전화로 이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어떤 교환권을 보내드리냐? 100분께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100분께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 슈테판 쿤치의 편곡으로 들을 거고요. 이어서 핸디 맨시니의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듣겠습니다. 두 곡 모두 휘라모닉스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필하모닉스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핸디 맨스니의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였습니다. 앞서선 요하네스 브람스 헝가리 춤곡 1번 슈테판 콘츠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정답은 1번 화성이었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오전 9시까지 8시 59분 59초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열흘 동안 하거든요. 하루에 100분씩이니까 아직도 900명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당첨 안 되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유 웬만하면 다 1000명 안엔 들어오겠죠. 고맙습니다. 샌드위치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도 어떤 퀴즈 나올지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60 쓰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혜린이의 생일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일하는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혜린이 스스로 일어나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부재에도 스스로 할 일을 꿋꿋꿋하게 해내는 혜린이에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퇴근하고 만나면 꼭 안아주겠다고 전해주세요. 5060 쓰는 분이었습니다. 혜린이 잘 들었어요? 엄마가 라디오 틀어주고 가셨나 보네요. 혜린이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5866 쓰는 분입니다. 남자친구와 신혼살림을 위해 가구를 넣는다는 어느 청취자의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프로포즈할까 봐요.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는 용기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작은 양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어우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5866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586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용기에 우유식빵 한입 베어 물고 용기를 내시라고.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설레시기만 해도 더 좋겠습니다. 내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한 시간 뒤에 일도 모르는데요. 5866 쓰는 분이었습니다. 후기도 전해주세요.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토벤의 청년 시절 루트비 반 베토벤 그는 작곡가기 이전에 신동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3살이던 1784년 고향 본궁정의 피아노 연주자로 뽑혔고 20살 되던 해엔 선제후의 남독일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이때 베토벤의 연주를 들은 작가 카를 루트비 융커가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로 위대한 어떤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었다. 이 친근하고 명랑한 젊은이가 지닌 거장의 면모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표현 그리고 기술에서도 충분했다. 요컨대 그는 우리의 가슴에 대고 말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극히 겸손하며 허세가 없다. 그가 얼마나 감성적인 연주를 들려주었던지 함께 연주한 악단의 단원들도 베토벤의 팬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젊은 음악가의 다음 이야기는 어땠을까? 이듬해 베토벤은 우연히 만난 하이든의 권유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 빈으로 갔습니다. 당시 음악의 중심지 빈엔 직업 피아니스트가 300명 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여러 연주자가 경쟁하는 방식의 연주회에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즉흥 연주와 변주 솜씨가 뛰어났는데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에 빈에 데뷔한 베토벤에게 주목했고 그를 모차르트와 비교했습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카를 체르니가 남긴 이 기록을 보면 모차르트가 스타카토를 자주 써서 명징하고 또렷한 음색, 유쾌하고 재치있는 표현을 즐긴 반면 베토벤은 부드럽게 이어서 레가토로 치며 페달을 무척 많이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치는 느린 악장은 한편의 음향적 회화로 힘 넘치고 화려한 부분과 대비됐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체르니도 이 두 거장의 연주를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체르니가 태어났으니까 아마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했을 것입니다. 빈에서 피아니스트로 먼저 데뷔한 베토벤, 평생 32곡의 피아노 소나타와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서 피아노가 포함된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그에게 피아노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악기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작품으로 2의 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곱게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연주인데요. 2014년 짤즈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번 들었습니다. 작품 번호 2의 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그라치오소, 루돌프 부빈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작품 번호 2의 2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곡은 베토벤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는데요. 베토벤 그 중에서 아주 초기의 작품입니다. 오늘 1, 4악장 들었습니다. 4-3-2를 쓰는 분입니다. 버스에 탔는데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 출근길 버스에서 모두가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월요일 출근길 파이팅이라고. 아유, 이렇게 반가워해 주실 수가. 고맙습니다. 4-3-2를 쓰는 분. 반가운 마음에 우유식빵 교환권 4-3-2를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아유, 하루 100명한테 문자 보내는 제작진도 힘들겠어요. 이수연 씨, 고맙습니다. 그 정성을 알아주셔서 고단한 일이죠.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딱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힘이 빠지다가도. 감사합니다. 7085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중고시장에서 예쁜 주먹만한 빨강 라디오를 사서 24시간 93.1MHz KBS 클래식 FM 틀어놓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끄는 방법을 모르는지 24시간 틀어놓고 있다고. 아, 24시간이면 주무실 때도 틀어놓는단 말씀이신가요? 과장인가요? 7085 쓰는 분이 아니면 진짜 그러신가요? 한 계속해서 남편이 이 라디오 클래식 FM 즐겨 들으시면 남편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일 때 아주 멋진 라디오 아니면 스피커 한 대 선물로 사주셔도 좋겠습니다. 7085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가 그 주말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평일과 주중과제 주말에 리듬이 달라서 저희 주말에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일이 소서여서 아 뭔가 좀 말장난을 해보려고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라는 코너가 토요일에 있는데 이것과 엮어보려다가 살짝 타이밍도 놓치고 어색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진짜로 주말에도 저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출발 FM과 함께 잘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인데요. 오늘은 5108 쓰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줄. 임윤찬의 연주 듣기가 어렵네요. 몸포우 정원의 소녀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음원 문제 때문에 그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페데리코 몸포우의 어린 시절의 장면들 중에서 5번 정원의 소녀들 임윤찬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몽포우의 어린 시절의 장면들 중에서 5번 정원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2022년 통영에서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앙크르곡으로 이 곡을 연주를 했었군요. 임윤찬 씨가. 9776순분. 우리 딸이 샌드위치 상품권 받았어요. 사실 열혈 청취자는 전데. 9776순분. 그래도 배부르시죠? 고맙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5853 쓰는 분입니다. 정체가 심한 출근길입니다. 아유, 월요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음악 배경으로 소소하고 달콤한 사연 들으니까 행복한 출근길이 됩니다. 처음 사연 보내봐요. 5853 쓰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들려주세요. 너무 또 자주여도. 예. 자주 보내시면 좋은데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아침에 바쁘시니까. 우리 5853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막스 브루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너지를 갖고 빠르게 써놓고 미리안 벨레의 바이올린과 타베타 베르글룬트까지 위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여름 되면 무서운 얘기나 공포영화 찾는 사람들 많죠. 공포영화가 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대요. 감정신경을 다루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거나 혹은 얼음이나 빙하 나오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뇌의 자율신경계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싹하다, 등골 서늘하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더울 때 붉은 계열보다 푸른색 계열, 그럼 파랑, 초록 이런 색상들을 많이 보면 체감온도가 약 1도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비법도 궁금해지는 더운 여름날 아침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비발디의 사계 겨울 중에서 2악장 라르고가 여러분의 더위를 좀 쫓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버전이었어요.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 킹싱어스가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와 오보에만으로 이루어진 사계 겨울 라르고였습니다. 지난 겨울 이 음악을 들을 때 나는 뭐 했더라?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오들오들 떠는 그